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유행가 속의 사랑처럼 사랑의 달, 감사의 달, 태양에 빛나는 느낌들, 그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길 바라면서 음악에 스며들다. 알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웃음과 휴식,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의미까지 담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인데요. 오늘 아침 차 한잔 앞에 두고 기분 좋게 함께 해보시죠. 첫 곡은요, 듣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는 긍정과 희망의 노래입니다.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의 Oh Happy Day. 1968년 발표된 이 노래는요, 가스펠 음악임에도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각국의 팝 싱글 차트 10위권에 랭크됐죠. 밝고 힘찬 코러스와 벅차오르는 에너지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삶에 대한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노래. 지금 바로 들어보실게요.

에드윈 호킨스 싱어스 오 해피 데이.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온 가족을 위한 힐링송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맑은 공기처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힐링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원곡으로도 잘 알려진 이 노래를 10살 소년 오연준은 청아한 목소리로 리메이크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특히 기억나시나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불러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당시 오연준의 노래를 듣고 두 정상이 환한 미소를 띠고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 영상이 해외에도 널리 소개되었죠. 이어지는 곡은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최성원의 원곡을 보사노바풍으로 리메이크했는데요.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느긋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두 곡 감상하시죠.

오연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성시경 제주도의 푸른밤. 이번에는요, 유럽을 대표하는 아카펠라 그룹 두 팀이 불러주는 상쾌한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먼저 스웨덴의 혼성 아카펠라 그룹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악기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만들어내는 풍성한 하모니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들썩이는 경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헝가리의 아카펠라 그룹이죠. 풀문이 부른 Give Me Hope Joanna. 원곡은 레게 스타일의 곡이지만요, 아카펠라로 재해석되면서 또 다른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루브한 리듬감과 유쾌한 에너지가 살아있는 노래죠. 기분까지 산뜻해지는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0: 리얼 그룹 I Sing You Sing, Full Moon Give Me Hope Joanna.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온 가족을 위한 힐링송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어린이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힙합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G.O.D의 우리, 아이돌과 함께 부르며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노래잖아요. 몇 번이고 쓰러져도 괜찮아, 혼자가 아니니 슬퍼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제목부터 재밌죠? 아이들의 시선에서 풀어낸 이야기와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듣는 내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두고 함께 하시죠.
1: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차게 노래하는 거야. 알아?

G.O.D. 우리 데프콘 힙합 유치원.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건모의 My Son. 노래를 하고 싶은 아들과 그런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시선이 유쾌하게 그려지면서 꿈과 현실 사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노래입니다. 장난스럽기도 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가족의 애정과 응원이 느껴지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모 My Son.

김건모 My Son.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웃음과 휴식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담은 노래들로 모아서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웃음 가득한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늘 우리를 가장 따뜻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가족에게 짧은 한마디, 따뜻한 마음 전해주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더 고마운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끝곡은 이승환의 가족입니다.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기 쉬운 존재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이 노래는 당연한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담담한 멜로디 속에 담긴 진심이 깊은 울림을 전해주죠. 오늘 아침 이 노래와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들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수녀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은빛수녀의 마음실내에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이승환 가족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밤새 우리가 꾸는 꿈은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편의 영화처럼 선명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때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장면들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구도 반기지 않는 꿈이 있다면 바로 악몽이겠죠. 이 악몽은 불안과 스트레스, 마음속 긴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키워버린 걱정은 없는지, 가슴 한편에 오래 남은 화는 없는지, 또 혼자만 애써 눌러둔 감정은 없는지 잘 살필 수 있는 휴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2106 쓰시는 분의 신청곡 고요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명동백장님, 내일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슈베르트의 밤과 꿈 듣고 싶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여고 시절 어두운 밤 고요 속에 생각에 잠기던 시간으로 추억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함께 Nacht und Träume 밤과 꿈 작품 43 2번 또 20번호 827 첼로의 아니아 레히너 그리고 기타의 파블로 마르케스의 연주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슈베르트의 Nacht und Träume, 밤과 꿈, 원래 가곡이죠. 작품 43, 2번, 도이치번호 827, 첼로의 아냐 레히너, 기타의 파블로 마르케스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우리 엄마가 치자꽃을 참 좋아하셨는데 치자꽃 향을 상상하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치자꽃 두 송이 들려주세요. 7709 쓰시는 분 올려주셔서 이솔리나 까리오의 Dos Gardenias, 치자꽃 두 송이. 자, 부에나비스타 소셜 그룹 연주로 듣습니다.

이솔리나 가리오의 도스 가르데니아스 치자코 두송이 부에나 비스타 소셜 그룹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7709 쓰시는 분의 연주였고요. 자, 보로지네 오페라 이고르곤 그냥스 이거리 가운데서 폴로베츠인의 춤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알렉산드르 보로지네 프린스 이거르 그냥스 이거리 가운데서 폴로베츠안 댄스 폴로베츠인들이 이제 노예들인데 여기서 춤을 춥니다. 오자 세이지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알렉산드르 버루진의 프린스 이거르, 그냥스 이거리 가운데서 폴로베치안 댄스. 이 폴로베츠인들이 마치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아이다의 그 개선행진곡 장면을 좀 떠올리게 하는, 거기도 이제 노예들의 춤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되고 또 이렇게 파티에서 춤을 추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춥니다, 이 폴로베치안인들이. 자, 그래서 이 몽고르 따따르족인 이또 깐차칸이 이고르공 러시아 이 왕자에게 베푸는 주연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자 세이지가 주연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또 강력한 사운드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언젠가 유클에서 한번 들은 사랑의 슬픔 신청합니다. 이뮤리 씨 신청해 주셔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세계 올드 비아니스 댄시스, 세계 비네의 춤곡들 가운데 이곡 리베스 라이트, 사랑의 슬픔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연주를 감상할 텐데요. 금년에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또이 샬르 드 뚜아하고 협연을 하러 온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피아노의 마르타 아르헤리치 연주를 들으신 곡,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세계의 빈 옛 춤곡들 가운데서 이 곡, Live as Light, 사랑의 슬픔, 요것도 이제 잘 들어보시면 여기 이제 왈츠 선율이 들어있습니다. 다 이렇게 슬픔의 헤어짐의 왈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토요일에 슬쩍 비발디 현을 위한 협주곡 리온 번호 157 신청합니다. 아, 또 이런 것도 작전인 것 같아요. 슬쩍 이런 거. 자, 귀동 세르자 요한 쓰신 요한님의 신청곡이고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현을 위한 협주곡 G단조 리온 번호 157 지휘와 바이올린의 진 라몬. 진 라몬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캐나다의 아주 유명한 또 이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그리고 첼로의 안나 빌스마, 안나 빌스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자,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 캐나다 바로크 연주자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현을 위한 협주곡 G단조 리온 번호 157, 지휘와 바이올린의 진 라몬, 첼로의 안너 빌스마,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정수란 씨는요. 장미의 계절이 오니 토요일에 리하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모음곡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정말 계절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고요. 장미의 계절이라서 장미의 기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수란 씨는 정말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란 씨에게 장미를 선사하는 느낌으로. 근데 이 장미의 기사가 사실은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은빛 장미를 선사하잖아요. 거기다 향 장미 향수를 뿌려가지고 아마 불가리아차 같은데. 아, 요 장미 한번 받아보시죠. 리알트 슈트하우스에 대한 로젠 가발리의 장미의 기사 오페라의 모음곡 유작번호 145 콘서트 스위트 포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인데요. 자, 일악장꽃 모토 아지타토 계속 똑같은 템포로 좀 이렇게 활력 있게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의 연주입니다.

장미의 기사, 네 로젠 카발리에. 정말 이 이름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의 전령이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없었던 풍습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풍습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오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콘서트 스위트 포 오케스트라 유작번호 145, 1악장 꽃모토 아지타토,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클림 늘 응원하고 감사하며 토요일에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 신청합니다. 아카시아 향기와 함께 듣고 싶네요. 이야, 아카시아 향기도 참 너무 달콤하고 좋죠. 자, 근데 이 솔베이지라고 하지만 약간 솔바이라고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사람들이요. 6344. 자, 신청곡인데요.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귄트. 이 페르귄트는 정말 그 문제야입니다. 노르웨이 남성을 상징하는, 아, 정말, 방랑하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막다 끼고, 또, 바람둥이에다가, 하여튼, 페르긴트 작품 23, 솔바이의 노래, 자기를 기다리는, 정말, 어떤, 나중에 그 신라 같은데 망부석 스토리 같은, 여인이 바로 솔바이죠. 언제나 그를 기다리는, 페르긴트를 기다리는, 노르웨이의 여인. 자,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귄트 입센의 연극을 이제 극 부수 음악으로 그리그가 만들었죠. 작품 23 그중에서 솔바이의 노래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이 이제 그리 노르웨이어로 이 그리그의 곡을 또 불러줬고요.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도 귀 방송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모차르트의 그랑 파르티타도 신청해 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하고 홍인표 씨 올려주셨습니다. 뭐, 귀 방송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자세를 가다듬게 되네요 제가. 자, 6037 쓰시는 분들 신청곡인데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B플랫 장조 켈번호 361 그랑 파르티타. 요거는 이제 목관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또 세레나데죠. 3악장 아다지오. 뉴욕의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홍혜란, 김동민이 지휘한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스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공공구 있으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신청합니다. 휴일의 시작을 유클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셨어요. 5월 23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에서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리는 날이죠.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 이 기쁨과 환희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유클백장님, 5월 23일 저의 신청곡은 루트비 판 베토벤 교향곡 3번입니다. 칼 뱀 지휘,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악장을 꼭 듣고 파요. 그 어떤 곡보다 뜨거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인 2696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웅이라는 부제로 잘 알려진 베토벤의 교향곡 3번은 교향곡 역사에서 또 베토벤 전 작품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충격적인 불협화음과 난폭한 악센트, 또 장조와 단조를 오가는 감정 표현, 무엇보다 50분에 달하는 파격적인 연주 시간은 당시 청중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는데요. 1805년 초연 당시에는 연주를 중단시킬 수만 있다면 추가로 입장료를 더 내겠다라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였죠. 비평가들의 반응도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엄청나게 길고 과감하며 열광적인 환상곡이라는 찬사와 규칙을 잃어버렸고 지나치게 길어 참기 어렵다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는데요. 이는 베토벤이 대중의 기호에 음악을 맞추는 것을 거부하고 독창적이고 대담한 음악 언어를 거침없이 펼쳐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탄생한 배경에는 베토벤 자신의 인생사에서 큰 위기를 극복한 강력한 자기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강한 의지를 담아 처음엔 공화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고자 했지만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소식에 분노해서 악보 표지에 적힌 헌정을 찢어버립니다. 자, 사실은 찢은 게 아니고 이게 빡빡 지웠는데 약간 찢어졌어요. 결국 1806년 초판에는 어느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며라는 중립적인 표현만 남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교향곡 3번은 음악적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듯합니다. 먼저 1악장이 시작되면 천둥 같은 두 번의 코드로 시작해 끊임없이 악센트를 바꾸고 두 박자와 세 박자를 넘나들며 불협화음으로 청중의 신경을 자극하죠. 이전 교향곡에서는 보기 어려운 급진적인 형식과 표현이 특징인데요.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55 에로이카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칼 뱀이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감상합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 플랫 장조 작품 55 에로이카 영웅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감상하셨습니다. 칼 뱀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2악장은 작곡가 베토벤이 직접 장성행진곡이라는 부제를 붙인 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1악장의 뜨겁고 강렬한 에너지는 2악장에서 한순간에 가라앉고 음악은 깊고 무거운 비애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비통한 선율로 시작한 음악은 마치 세상을 떠난 영웅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듯 단조와 장조를 오가며 극적인 감정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추모의 느낌도 담았다고 하죠. 특히 이 장성행진곡의 반주에는 이른바 운명의 동기로 불리는 리듬이 등장하는데요. 훗날 베토벤 교향곡 5번에서 핵심 동기로 발전하게 되는 음악적 아이디어가 이미 이 작품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음악학자들은 교향곡 5번 3악장 스케르조의 구상이 이미 1803년 무렵부터 시작됐다고 보기도 하죠. 자, 이제 2악장 마르치아 푸네브레 장성행진곡 아다지오 아사이로 이어지는 이 작품 칼 뱀이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55 에로이카 영웅의 2악장 마르치아 푸네브레 이 장성 행진곡 아다지오 아사이 장성 행진곡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칼뱀이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3악장은 현악기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시작합니다. 이 빠르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오보에가 흥겨운 선율을 들려주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통해 민중의 소박한 목소리를 음악에 담고자 했죠. 중간 부분에서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호른 삼중주가 등장합니다. 마치 사냥 음악을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요. 매우 신선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죠. 이어지는 사악장은 변주곡 형식입니다. 베토벤이 이 교향곡을 완성하기 전에 작곡한 발레 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이 마지막 곡 주제를 가져와 다양한 변주를 펼치는데요.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춤곡의 형식을 빌려 그가 지향하던 계몽사상과 혁명정신을 힘차게 표현해냈습니다. 자,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그리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까지 모두 듣겠습니다. 칼뱀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멋진 주말 보내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끔은 가족이 외국어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마음속에는 뭐가 많은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점. 오랫동안 배우고 익혀도 늘 어려운 느낌. 서툴고 어눌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신기하게 진심은 통하는 그런 사이.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조금 버겁기도 하지만 5월을 잘 보낸 덕분에 가족이라는 늘 어렵던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첫 곡으로 이승환의 가족 들려드렸습니다. 가족, 참 가족은요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도 정확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한테는 쉽게 하는 말도 가족 앞에서는 괜히 퉁명스럽게 나오고, 이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뭐 이것저것 가득한데 막상 꺼내려고 하면은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뭔가 오래 공부해온 외국어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익혔으면서도 여전히 서툴고요. 자꾸 틀리고요.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하지만 신기하고도 다행인 건요. 그렇게 어설픈 표현 속에서도 진심은 전해진다는 겁니다. 말보다 표정으로, 함께 둘러앉은 거실 공기로 진심이 쫙 전해지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가족이라는 문제. 우리가 만점은 받지 못해도요, 오래 붙들고 천천히 잘 풀어가고 싶은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5월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계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이고요.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0: 80010091000980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두 아이의 엄마 라타나 씨 사연 소개해드렸었죠. 결혼 2주 여성인 라타나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두 남매를 키우는데요. 최근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후원 덕분에 밀린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요. 라타나 씨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1: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후원 돈은 저 미납도 내고 애들을 잘 키우고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해 잘 살고 싶어. 행복해 살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0: 라타나 씨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업해서 생계도 꾸려가시고 또 틈틈이 기아 시험까지 준비하고 계신데요. 머지않아서 한국 국적도 얻고 또 마음의 평화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타나 씨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IU Love in Seoul.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어떻게 바쁘게 보내고 네, 계시죠?
1: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0: 부모님과 부부와 자녀들과 네, 뭐 바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셨어요?
1: 글쎄요. 싸우기도 하고.
0: 싸워야 정이 되잖아요.
1: 또 막 여행 계획 세우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래 배운 외국어라는 가족은 그렇게 정의하신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때로는 오래 배운 외국어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외국어. 아, 저런 면이 있었나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0: 맞아요. 맞아요.
1: 계속 날마다 새로운 면을 보기도 하고 또 가족마다 구성원이 다 다른 언어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0: 맞아.
1: 저기 아프리카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0: 해석하기 힘들어.
1: 네. 계속 아무튼 그 가까이 있다는 그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은.
0: 네.
1: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또 상처도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별거 아닌 일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 갖고 있는 기대감 이런
1: 그런
0: 게
1: 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0: 네. 네.
1: 같이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나요? 그렇다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마다의 어떤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데 가족은 한 편인 건 맞잖아요.
0: 그럼요.
1: 그쵸? 한 편이니까 네. 잘 조절하면서 조정하면서 저도 부부가 좀 다툼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냥 의견 조정 중이다라고 그 변명을 하면서 지내왔는데요.
0: 좋은 표현이다. 네.
1: 이제는 그냥 아이들이 귀등으로 듣죠. 그놈의 조정은 몇 년을 하는 거야 뭐 이러는데 아무튼 그 지혜롭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분명한 건 좀 부정적인 말보다는 예, 좀 긍정의 언어를 자꾸 습관적으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부각해서 얘기하고.
0: 아, 그러면 안 될까요?
1: 그러니까요. 말만 이렇게 합니다. 저도. 좀 비법을 알려주시죠. 청취자 선배님들. 네. 네.
0: 아, 저 라디오 듣다가 한번 그 상담과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 칭찬은 사치스러워야 된다.
1: 오, 좋다 좋다.
0: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좀 그 다른 걸로는 좀 힘드니까 사치를 칭찬으로만.
1: 그럼요. 그건 좀 과해도 그러니까 너무 미끄러지는 말만 아니라면
0: 네.
1: 네, 조금 진심을 담겨서 사치를 부려도 좋겠네요. 칭찬에는.
0: 네. 네. 근데 가족들한테는 잘되라는 의미 때문에 더 좀 독하게
1: 그렇죠.
0: 더 냉정하게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 참 좋은 말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말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런,
0: 듭니다.
1: 그런 세상을 살고 있네요.
0: 네.
1: AI 아닌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은 사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0: 오,
1: 거잖아요.
0: 맞네요.
1: 그렇죠.
0: 네. 네. 오늘 가정의 달인 만큼 좀 사랑 듬뿍 담긴 진짜 AI한테는 들을 수 없는 정말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달콤한 사랑의 멘트, 애정 담긴 멘트를 가족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도 정말 가족

0: 어떤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인데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청년 한 분을 소개합니다. 가족이 가족과는 단절된 채로 지금 8년 정도 살아온 28살의 이소영 씨인데요. 가정폭력을 피해서 20살 무렵쯤에 집을 나왔고요.
1: 네.
0: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가정폭력의 그 주체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좀 심하셨다고 하고요. 술만 드시면 그 모든 화살이 이제 막내인 소영 씨에게로 왔다고 하고요.
1: 네.
0: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또 조금 성장해서는 이 막내인 소영 씨에게 이렇게 화풀이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20살에 집에 나와서 쉼터 등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어떤 지역의 센터 도움으로 산꼭대기 반지하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4만 원짜리 집을 간신히 구해서 지난 3월부터 살아가고는 있는데요.
1: 네.
0: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떤 농양 수술도 해야 하고 또 망막 파열 진단도 받아서 인터뷰했던 날은 난청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젊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청년입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그 가족이 없다는 삶이 저희가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삶을 오랜 시간 견뎌오고 있는데요. 좀 가족이 돼주시고 따뜻한 이웃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좀 함께 해주세요.
1: 네. 네. 어릴 때부터 소영 씨에게는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20살에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어느 한 분도 소영 씨 편이 없었던 거죠?
0: 아버지는 소영 씨가 끓인 라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뜨거운 라면을 입에 억지로 막 넣기도 하고요.
1: 아, 그게 말이 돼요?
0: 예, 붓듯이 그 뜨거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걸로 뭐든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선반이 떨어진 것도 이 딸 때문이고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이 막내 때문이고 이러면서
1: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0: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과 언어폭력이 심하셨는데 아버지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를 딸에게 이제 나중에는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언어폭력의 상황이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널 낳지 말았어야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얼마나, 표현에
1: 얼마나 상처였을까요?
0: 그렇죠.
1: 네.
0: 어느 날 문득 20살이 되고 나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집이 아닌 밖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죽자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안에서만 있다가는 내 죽음도 누구도 모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8년 전 한겨울에 양말도 신지 못하고 그 옷도 작은 그런 옷을 그냥 보이는 대로 챙겨 입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다시피 해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댈 곳이 그러니까 사람은 어리든 나이를 많이 드시든 사람에게는 기댈 곳 한 곳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1: 맞아.
0: 든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또 힘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 해주네요. 소영 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2: 건강도 건강이지만 계속 안 좋은 일이 막 와다다다 생긴다던가 가정폭력이야. 널 낳은 게 후회가 된다.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면 잘못 끓였다고 라면을 억지로 입에 쑤셔놓고 화장실 선반에 무너뜨렸다고 화장실 선반 때리고 그냥 정말 사소한 것도 때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알코올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 저한테 풀어요. 집을 나올 때쯤에는 집에서 죽거나 밖에서 죽거나 부모님과 살다가 죽으면은 내가 밖에서 아무런 기회도 잡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뭔가를 막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볼 수 있는데 밖에서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다가 근데 안에서 죽으면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모를 거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기댈 데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그거를 힘을 내거든요. 아픈 거, 기댈 데 없는 거.
1: 어려서부터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일까요? 소영 씨가 아직 20대인데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디가 안 좋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힘들 시간을 외롭게 보내다 보니까 아파도 그냥 지나오고 하다 보니까 기관지염이나 뭐 이런 이비인후과적인 거나 뭐 호흡기나 만성질환을 우선 갖고 있고요.
1: 네. 네.
0: 특히 이제 작년 11월에는 배에 농양이 있다는 그 진단을 받고 한 차례 수술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재발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 네.
0: 당장 뭐 빚도 있는 데다가 병원비는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또 작년 12월에는 안구 궤양을 심하게 앓아서 양쪽 눈 망막이 찢어진 상태인데요.
1: 아이고.
0: 그게 망막 파열 진단으로 이어졌고 시신경도 이제 위험하다는 안과 질환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농양처럼 눈은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 뭐
0: 신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이 28살의 젊은 청년이 여러 곳이 아파서
1: 그러네요.
0: 최근에 그 농양이 재발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1: 그게 말이 돼요.
0: 네. 와. 추천을 해주신 기관이 사실 주거를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1달러 산꼭대기라고 하더라도 이사비 지원과 보증금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 지원은 끝난 겁니다. 주거 지원 센터이기 때문에요.
1: 머물 곳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아픈 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0: 예, 그 센터에서 하는 몫은 사실 아니죠. 또 다른 기관과 연계가 되거나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1: 맞아.
0: 너무 젊은 청년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 사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청년 지원이 많다라고 어른들 말씀을 하시지만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몸이 아픈 청년에게까지는 지원 대상에서 좀 멀리 있다는 생각도 취재하면서 들었습니다.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재 당일에는 난청 진단까지 받아서 아주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되는 병원 치료가 앞으로도 요구가 되는데 당장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고요. 젊은이의 몸 상태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지금 아프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가족과 전혀 교류하지 못하고 있고 혼자 지내고 있는 데다가 몸까지 아프니까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빚 독촉도 받고 있는 상태라
1: 아픈데 더 스트레스 받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건강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0: 몸도 아픈 게 힘들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낳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1: 네.
0: 뭐 원망이나 이런 표현보다 슬프다는 말로 그 마음 상태를 전해주더라고요. 그
1: 네.
0: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고 평범한 거는 평범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에게서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 해주네요. 소영 씨 얘기입니다.
2: 이 농양은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뭐가 잡히거든요. 만져지는 게 터지면 중환자실 간다고. 그리고 망막은 계속 눈이 아팠어요. 따갑고 뭐가 떠다니고 작년에 제가 궤양이 있었거든요. 안구 궤양. 그것 때문에 망막이 찢어져 손상이 됐다. 빚은 어떡하고 병원 어떡하고 매일 좀 불안 속에 산다. 그게 많이 무섭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 태어날수록 귀한 애가 태어난다고. 저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요 진실에 굉장히 저도 슬펐어요.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평범한 건 이제 저랑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1: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다 20살에 곧바로 독립했으나 생활고와 건강 악화로 고통을 겪는 이소영 씨.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 고민하는 소영 씨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이소영 씨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왜 요즘 청년들 취업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이소영 씨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20살에 독립한 이후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왔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왔고요. 어떻게든 나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정말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콜센터에 상담하는 직원도 그런 일도 해보고 상담 전화를 받는 그런 일도 해보고 생산직에서도 일을 해보고 서비스직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정말 현저히 채용 공고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네. 이때는 그런 뭔가를 더 배워도

0: 자라고 해서 사이버 대학 등록도 해보고 직업 훈련도 받아보고 그런 취업 지원 제도에 이렇게 좀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자격증을 땄지만 여전히 취업의 문은 좁았고 나에게까지 기회가 오지 않더라.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의 청년들을 뽑는 건지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서 이제 그러다가
1: 아, 너무 아쉽네. 네.
0: 한 번은 그래도 간신히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예, 그렇게 일도 했었대요. 1년 정도는. 그 이후에는 이 건강이 좀안 좋아지면서 예. 아예 근로 활동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일을 하지 못한 지 지금 2년 정도 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는 살아야 하니까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게 생존을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다른 대출을 또 갚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요.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 3천만 원 정도로 불어난
1: 와,
0: 상황입니다.
1: 소영 씨한테는
0: 네.
1: 엄청난 돈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병원비도
0: 외로움,
1: 없는데,
0: 네.
1: 네.
0: 외로움도 있고
1: 맞아.
0: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 짓눌려지는데 거기에 건강까지 좋지 않은 그런 청년이네요. 지금은 지급 명령이 떨어져서 떨어지고 독촉장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평범하게 뭐 행복한 삶 이런 것도 물론 진짜 우러나는 바람들이신데요.
1: 그것조차도 바라지 못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냥
1: 네.
0: 당장에 마음
1: 맞아.
0: 졸이지 않고 안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얘기해 줍니다. 경제적인 상황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채용 공고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러고 나서도 겨우 육아휴직 대체 인력 1을 구해서 잠깐 또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건강이 이제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1을 구하려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도 참여했었고, 직업 훈련도 들었었고, 근데 또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대출을 받은 돈으로 대출을 갚는 형식으로 갚고 1을 구하다가, 못 견디겠는 거 이제는 한계인 거예요. 신용정보이 넘어가가지고 갚으라고 우편도 왔었고요, 문자도 왔었고 전화도 왔었어요. 안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1: 이소영 씨 지금 건강 많이 안 좋잖아요. 막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사실 엄마 아빠 생각 많이 나거든요. 소영 씨는 어떨까 싶어요. 아유, 속상해라.
0: 그렇게 이제 기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오죽한 상황이면 이렇게 독립해서 나와 있을까. 그리고
1: 맞아요.
0: 전화, 교류 전혀 없이 그냥 그 삶이 단절된 채로 지금까지 이어질까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 그러니까 뭐 그런 곳에 갔을 때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갔을 때 보호자랑 같이 오거나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눈 맞추고 얘기하고 뭔가 손잡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보호자들의 모습 보면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또 속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를 볼때 본수저라는 말이 눈에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 네.
0: 은수저 은수저는 없나요?
1: 금수저,
0: 금수저, 뭐
1: 흙수저.
0: 다이아, 예, 다이아 수저, 뭐 요즘엔 또 뭐, 그러니까 흙수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본수저는 그 본가에 어떤 터를 두고
1: 네.
0: 부모님이 계신 본가, 내가 자립해 나와 있더라도 예, 뭐 직장 때문에 혹은 어떤 자립,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가는 저기에 두고 나는 다 자립해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엄마 밥이 먹고 싶으면 가서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든든한
1: 네.
0: 본가가 있는 청년들. 그것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1: 힘이 되는 거죠.
0: 든든함이라고
1: 맞아요.
0: 하더라고요. 근데
1: 네.
0: 본수저가 없는 거잖아요.
1: 아유,
0: 뭐 은수저, 금수저
1: 그렇네.
0: 바라는 게 아니라 본수저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 그 다큐를 보면서 들었는데 이게 어떤 지지대잖아요, 그게.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또 혹은 나를 마음으로부터 지지해 주는
1: 네.
0: 본가가 없는 이 소영 씨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20년 내내 상처를 줬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언니가 한분 있긴 한데요. 열몇 살이 차이가 나서 일찍 출가를 했대요. 근데 언니도 그런지 부모님 간의 갈등 또 뭐 어떤 폭력 이런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일찍 출가를 해서 언니도 단절이 됐다고 하는데
1: 동생도 이렇게 당했으면 언니는 얼마나 그렇죠. 더 당했겠어요. 예,
0: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네. 예,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죠.
1: 맞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서로 보면 그 생각이 날 수도 있어서 언니도 피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언니한테라도 그래도 혹시 독립을 했으니까 부모하고 부모님하고의 끈이 있질 않으니까 한번 연락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했을 때 언니가 거절할까 봐.
1: 아.
0: 그 상처가 서로 나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의 상처를 자매간으로 알기 때문에
1: 맞아.
0: 내 연락조차 언니가 싫어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 또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을 그렇죠. 것 같으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하는 그렇죠. 거죠.
0: 방어를 이제 먼저 하는 맞아요. 거죠. 사람 네. 동안 가족이어도. 네. 안타깝습니다.
1: 네. 그래요. 몸이 아프면 사실 더 외롭고 속상한데요. 그래서 건강 회복이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을 회복하려면 병원부터 가서 지금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으니까요. 진짜 치료비 도움이 너무 시급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강북주거복지센터의 이정민 사회복지사님도 원래 이 센터가 주거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곳인데 그 부분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끝났지만 소영 씨가 지금 워낙 각종 검사와 치료 수술까지 앞두고 있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사례를 놓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청년이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요.
1: 네.
0: 그 부분에 좀 마음을 열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정민 사회복지사님 해주셨고요. 소영 씨가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부터도 신발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지면 사달라고 말을 못해서 청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신고 다녔던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1: 그때 아니 시대가 예, 어느 시대인데?
0: 그러니까요.
1: 아이고
0: 요즘도 그렇게 이 청소년기를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취재를 네. 하다 보면.
1: 아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청테이프 돌돌 말고 다니면은 진짜 빚을 내서라도 사줄 것 같은데 아 너무 지금 진짜 그냥 정말 놔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방관했다는 네. 생각이.
0: 여러 네. 가지 의미의 학대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1: 네.
0: 몸과 마음의 불안을 좀 털어내고 예, 행복해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행복의 범위가 더 이상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거 잠도 좀 잘 자고 예, 힘들어하지 않는 삶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네요. 소영 씨의 바람까지 이어듣겠습니다.
3: 뭐 CT나 MRI 찍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복강 내에도 농양도 갖고 있어서 지금 또 오늘은 병원 갔더니 난청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는 되게 청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아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일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지지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2: 그 빵 이렇게 묶음으로 있는 거 다 먹으면 또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 빼먹고 이거를 이렇게 다 묶어놓고 신발도 밑창 떨어졌는데 또 사면 돈 되잖아요. 청테이프로 감아 신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티면 사람같이 살 날이 오겠지. 그때는 그래도 이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진다. 더 이상 힘든 일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잠도 잘 자고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1: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소영 씨는 가족과 단절된 채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요. 여러 복합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병원비가 없어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소영 씨를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0: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 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두 번의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이소영 씨 지금 28살인데요. 사실 20대는 부모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또 이제 사회에서 막 자립하려고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조언도 얻고 또 힘들 때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소영 씨에게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다 또 수술도 해야 되는 너무 아픈 몸을 갖고 있어서 그것 또한 마음이 참 아프네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술과 치료는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져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소영 씨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이 정말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좀 잘할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따뜻한 나눔과 기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소영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 내일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해바라기 사랑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잿빛입니다. 집에 가면 아빠의 매와 엄마의 모진 말, 학교에선 친구들의 따돌림. 세상은 내게 결코 다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던 그 겨울밤 이후 나의 목표는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남는 거였죠. 가족과 소식이 끊긴 채 홀로 8년을 버텼습니다. 쉼터를 전전했고 곰팡이가 핀 빵을 먹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너덜대면 테이프를 붙여 신고 다녔죠.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 없었고 더 나은 직장을 얻으려고 사이버대학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런 내 의지보다 건강이 망가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력에 이어 시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을 웅크리고 통증을 견디는 것뿐입니다. 스스로를 구하고 싶어 온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런 내게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보살핌을 단 한 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고 혼자 살고 있는 청년 이소영 씨. 복막내 농양이 재발하고 망막이 파열됐지만 생활고 때문에 수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씨가 하루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베리 매닐로우의 맨디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8: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9: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8: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9: 뭐라고요?
8: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2: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수식어가 계절의 여왕 그리고 5월의 신부죠. 요즘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소식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미소만큼이나 또 아름다운 게 있을까 싶은데,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신랑 신부가 이것이 되잖아요. 무천 관계인 뭐뭐 이 두 글자.
2: 네, 맞습니다. 이틀 전이죠. 5월 21일도 바로 땡땡의 날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서 21일로 지정이 됐다는데, 오늘 정답 바로 두 글자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가요? 강력한 힌트 좀 주시죠.
1: 뽀뽀.
0: 네, 저는 땡땡 싸움은 칼로 물베기.
2: 홍서범 조갑경. 또 차인표 신혜라. 네, 최수종 하이라. 연예계 대표 땡땡이죠.
1: 네.
2: 네. 정답 아시는 분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정답과 정답에 얽힌 이야기 꼭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hink about it.

0: 애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3: 김병희 도미니코
4: 이추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아, 5월 초에 연휴가 한번 있었는데 네.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말 또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 총 3일인데요. 네, 두 분은 좀 어떠십니까?
3: 교구청
2: 연휴와 상관이 좀 있잖아요.
3: 교구청
5: 연휴
2: 예. 네. 어떤 연휴로
3: 가뭄에 담비죠. 대체 공휴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5: 아니 연휴긴 한데 아하.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3: 아니 그 뒤에 아니 보통 다르잖아.
5: 보통 직장인들은 연휴하면 네네. 이렇게 좀 늦잠도 자고 이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인데
3: 맞아요.
5: 저희는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2: 항상 똑같습니다. 미사도 드려야 네. 되고
5: 단지 9시에 출근만 안 한다.
3: 그렇죠.
5: 그거 말고는 네.
3: 그때부터 늦잠 자면 돼요.
5: 늦잠이 아니라 낮잠이잖아.
3: 낮잠 자면 돼.
2: 2차 들어가죠.
5: 2차.
3: 잠 2차 자면 돼.
2: 우리 희신부님은 네. 어떠세요?
3: 아, 연휴와 상관이 없죠. 저희 집은 지금 사제 피정.
2: 아, 그렇죠.
3: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하는 사제 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 네. 아, 추신부님도 그 피정 다녀오신 뒤겠네요.
5: 아, 그렇네요.
3: 아, 네. 맞네.
2: 피정 때 연휴.
3: 맞네. 피정.
5: 피정도 똑같잖아.
3: 아니야. 좀 더 늦게 일어날 수 있어.
5: 똑같던데요.
3: 그래? 아, 그래?
2: 주교님 가시잖아요.
3: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네. 네.
2: 자, 그럼 오프닝 퀴즈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요. 부부입니다.
3: 부부.
2: 부부.
5: 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당첨자는요. 유튜브 김지우 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5: 자, 당첨되신 김지우 님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으로 지금 바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 정답이 부부라서 생각이 났는데 결혼한 신랑 신부랑 저희
3: 그 신부랑 우리 신부.
2: 우리 신부. 부르는 이름은 같은데 어떤 신부의 삶이 더 힘들까요? 아. 이런 질문을 왜 해요? 언밸런스.
3: 네. 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부의 삶을 보니까 네. 그 치약 짜는 걸로 싸우고 밑에서부터 짜라 네. 하면 꼭 네네. 중간부터 눌러갖고 짜고 그렇게 막 싸우거나 남편 소파에 누워 있는 거 보면 꼴보기 싫다 이런 걸로 싸우고 뭐 시월드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친정이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남의 편이랑 결혼한 신부들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고충이 더 있지 않을까.
5: 그렇죠.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맨날 싸우고 또 화해하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이 고난도의 수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 네.
5: 어떻게 시민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성당에서 부부 면담 가끔씩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부부 면담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2: 한 적이 없습니다.
5: 없으십니까?
3: 한 번도 없어요?
2: 부부 면담이 아니고 그 혼인 성사 앞두고 이제 뭐
3: 그런 거 말고
2: 그런 거 말고
3: 네. 보통 자모의 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2: 많이 얘기하지 않던데요.
3: 네. 나는 왜 나한테 많이 얘기하지?
2: 어떤 게 잘 살고 계시던가요?
3: 제가 1년차 때가 나이로 따지면 서른이지 않습니까?
2: 네네.
3: 부부 면담하러 많이 왔어요. 그냥 쏟아 내려왔나?
2: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5: 아니 뭐 네. 그것도 네. 하나의 방식이죠.
3: 그렇죠. 네. 그럼 그럴 의도였던 것 같아 되돌아보니까. 근데 저는 진심을 다해서 또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것도 좀 얘기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2: 저는 이제 면담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이제 강점 코칭을 하잖아요.
5: 네네. 네.
2: 그래서 그 이제 부부가 이렇게 강점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 남편 저런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이제 진단을 하고 결과를 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5: 그럴 수밖에 없다.
2: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5: 뭐 그러니까 이혼입니까?
2: 나의 아니요. 내가 가지지 못한 네.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존재를 남편으로 이렇게 내 배우자로 같이 만나서 지내는데
5: 네네.
2: 그 좋을 때는 그 채워주니까 너무 좋은데 네. 막상 또 살다 보면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티격태격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표를 보여주면서 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구나 네. 하는 이해하는 시간들 뭐 그런 시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고충이나 힘든 거 얘기하는데 그 너머로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그걸 안 넘어가요. 반면에 예를 들면 재판 중이거나 네네. 아예 그냥 넘어가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5: 이미 상황이 다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3: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네.
5: 마음이 떠나고
3: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에 네네. 대해서
2: 그렇죠. 네. 네. 우리 김경화님께서는 서로 가지지 못한 부분이 끌려 결혼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 예. 그렇죠. 연애 때는 모든 것이 되는데 결혼하면 안 맞아요. 마음의 차이인가요? 예.
5: 그렇지 않을까요? 예.
2: 그때는 뭐 상대방의 그런 마음들을 다 포용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에 참아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내 마음을 알겠지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5: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콩깍지라고 하잖아요.
2: 콩깍지. 네,
5: 콩깍지. 콩깍지 벗겨지면 이제 네.
3: 그럼 콩깍지 종류가
5: 현실이 보이는 거죠.
3: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혼 사유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5: 그렇죠.
3: 네, 사유의 종류도 늘어났고 네네. 그걸 뭐라고 하죠? 사유가 별거 아닌데 네네. 그거를 굉장히 진지한 걸로 이제 여겨져서 뭐 그거를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사안이나 사안의 이거 뭐 강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연애할 때는 보면 서로 어떤 거리감들이 좀 있어서 참 예뻐 보이고 다 좋은데 이제 결혼을 하면 조금 더 가까이서 사는 거잖아요. 서로를 조금 더 가까이서 바라보게 되고 아주 가까운 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안 보이던 잡티도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티격태격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유영남님처럼 한 60년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화가 난다 하더라고요.
5: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 신경질이 나는
5: 거죠. 화가 나는 거죠.
2: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지나면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예, 뭐 화도 안 난다고 또 이야기를.
5: 화도 안 난다.
2: 예, 화도 안 나고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3: 저희 집의 경우에는 또 한 번씩 저희 집 얘기를
5: 괜찮습니까? 네.
3: 또 저희 아버지 또 듣고 있을 것 같은데.
5: 네네.
3: 두 분 다 뭐 불만이 있겠죠.
5: 아 그렇죠.
3: 근데 서로 이게 잠깐 이게 나서 그런데.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얘기하다가 또 뭐 안 들을 것 뻔하니까. 제가 한번 갑니다. 네. 그러면 서로 저는 이제 재판관이 됩니다. 아. 쏟아냅니다. 아.
5: 양측의 변호를 듣는군요.
3: 그렇죠. 원고 측, 피고 측. 네. 네. 그래서 막 얘기 듣고 이러면. 네네. 네. 뭐 계속 뭐 항변하라고. 네. 그럼 또 이런 입장이고. 또 이러면 이런 입장이고. 네. 그 얘기 듣다 그냥 가요. 그렇게 해서 변했으면 변했겠죠.
2: 어쨌든 뭐 다 사는 모습들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성당의 신부님보다 예, 가정생활하는 우리 신랑 신부들이 더 대단하다.
5: 저는 그 증언을 한번 들었습니다.
3: 뭐?
5: 에미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2: 네. 에미야.
5: 네, 에미야. 네, 네. 제가 한번 그 이제 봉사자로 들어가고 발표 신부로 들어가고 네. 한 신부님이 이제 제 발표하는 날에 그 차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소감 발표할 때 네. 저는 평생 신부로 살겠다라고
3: 굳게 다짐했구만.
5: 굳게 다짐을 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예, 한 줄 평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네. 녹록지 않다.
3: 신부 재활 네. 프로그램으로 M이 좋다.
5: 그렇죠. 신부의 삶이 좀 이렇게 타성해졌고 한다.
3: 무료하다.
5: 무료하다. 에미 한번 가시면
3: 바로 네. 에미로. 네. 본당 신부님들.
5: 네네. 네. 네. 좋습니다. 네.
2: 다음 코너 예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사진 한 장으로
3: 신부들의 일상에
5: 가까워지는 시간
3: 신스타그램.
2: 네, 신부들의 인스타그램 신스타그램입니다. 오늘 신스타 사진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우리 희 신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네. 제가 자주 가는 달맞이 성당. 예. 예.

0: 있어요. 네. 네, 이게 다예요.
1: 예, 그 저희 본당 이제 5월 5월 성모성월을 맞아서 이제 평일 미사 후에 같이 묵주기도 봉헌하는 사진입니다.
2: 네. 묵주기도.
1: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이제 성당의 마당이 이렇게 있어서 마당에 있는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는 그 주택 밀집 지역이라 예. 그래서 성모상 앞에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3: 민원이.
1: 예. 그래서
2: 앞에 미사
1: 후에 예. 미사 후에 성전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5월에는 그 레지오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요. 10월 이제 묵주기도 성원에는 이제 구역 주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 달 동안 혼자 묵주기도 바치는 것도 좋지만 또 같이 바치면 네. 또 좋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계시겠죠. 그죠? 다른 본당도. 김경환님께서는 함께 묵주기도 좋으네요. 저희 성당은 단체별 고리 기도합니다. 오, 좋네요. 네.
2: 그 어느 누가 얘기하던데 5월 초에 그 마당에서 사모님 앞에서 기도했다가
1: 네네
2: 얼굴이 노랗게 됐다고.
1: 왜요?
3: 타사?
2: 아니 그 뭐고 소화가루. 네, 소화가루 네. 뭐 노랗게 됐다고.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1: 네. 우리 김혜정님께서 신수다 신부님 홍보 덕분에 여성연합회 여성평신도 교육 성황리에 잘 맞춰 감사드립니다.
2: 와, 근데 잠깐만 사진 이래 보니까 양악 수술한 것 같다. 양악 수술한다고. 네.
1: 제가 메고 있는 이 스카프가 그 이제 예, 여성연합회 여성평신도 교육 네네. 후에 드리는 선물이죠.
3: 기념품이죠. 네.
2: 이거 네네. 기념품 안 모자랐어요?
3: 거의 딱 맞았습니다.
2: 아, 잘 됐네.
3: 다행히
1: 손수 너무 예뻐요.
3: 그러니까. 네네. 네. 거의 딱 맞았는데 그 본래는 이제 이 색깔이 하나 있고 약간 남색 계열.
1: 아,
2: 왜 남색을 갖고 왔어요, 저.
3: 근데 누가 봐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서.
2: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추신부님이 네. 이거 두 개 가져왔어요.
3: 네. 네.
2: 자기 안 하려고.
1: 아, 그렇죠.
3: 아니에요, 아니요. 두 개 많이 있었어요.
2: 뭐라고?
3: 두 개밖에 없었어요.
2: 넉넉했다. 지 안 하려고.
3: 네네.
1: 네. 네. 그래서 예, 제가 한 개 받은 게 있어서 그렇죠. 예, 같이 세 명이 네. 딱 하나씩 했습니다.
3: 네.
1: 유튜브 김경환님께서 곱습니다 신분이
2: 네.
1: 남자는 핑크죠.
3: 네.
2: 남자는 핑크입니다.
1: 핑크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본당에 아무튼 초를 이렇게 봉헌을 하고 나면 이게 묵주기도 끝날 때까지 초가 다 안 타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끝나면 초를 다 끄고 다음 날 우리 그 야외에 있는 초 봉헌대에 그 초를 그대로 해서 다시 봉헌을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 기도 또 초 봉헌하면서 예,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스카프 나눔 없나요? 아 좋아 보여서
2: 재고 거의 없지 않나?
3: 네 없는. 저도 어제 그 두 개를 겨우 구한 거거든요.
2: 아, 다 나갔네.
1: 네. 네.
3: 두 개를 겨우 구했고 네, 사실 네. 내년 또 평신도 교육 오시면은 네. 또 스카프
2: 엄청 많이 왔나 보네 예상 인원보다.
3: 네네네.
2: 오.
3: 어제 아마 지금 저희 평화방송 유튜브에 쇼츠로 아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네네.
3: 뭐 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또 더 좋은
1: 추신부님 이제 강의하시고.
3: 제가요?
2: 할 때 됐지.
3: 제가요? 제 제가요?
2: 1년 넘었으면 할 때 됐지. 네.
3: 그렇습니다.
1: 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홍보해드렸는데 그래도 또 들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셨다니까 감사하네요.
3: 네.
1: 어쨌든 저희 본당 예, 성모성을 사진 함께 이렇게 공유해 봤습니다.
2: 성모의 밤 언제 하세요?
1: 5월 29일 날 예, 금요일 날
2: 막바지 안에
1: 예, 마지막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2: 교구청은 안 하지 않습니까?
3: 네. 교구청은 피정 5월 한 달 피정입니다.
2: 피정 들어가 잠차 네. 피정 들어가고 축하드립니다.
3: 네.
2: 오늘도 신스타그램과 함께 네. 주신 19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유튜브에 김경환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3: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자 네. 우리 수다 식구들 중에서도 내 일상 사진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문자 #2340 빵톡 댓글로 사진과 함께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븐틴의 음악의 신.

0: 0993번님, 힘든 오후 일하면서 신수다 듣고 힘이 나네요. 신수다가 최고여라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는 이것을 월급 루팡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1: 그 우리라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를 포함한?
0: 대중의 네. 네.
1: 아니 우리 신분이 혼자 아니에요.
0: 아 우리는 이것을
1: 우리는 네. 이것을
0: 월급
2: 루팡이다.
0: 일은 하는데 일은 하고 있지 않은.
1: 아니 일을 하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0: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일하면서 신수다를 그러니까 신수다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1: 할 수 있죠. 단순 작업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단순 작업.
2: 인형 눈 붙이기.
0: 0993번님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0: 오늘 가톨릭 수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추신부님
1: 네?
0: 미워요. 네네요. 예.
1: 뭐 잘못했나? 네. 뭐예요?
0: 8025번님. 안녕하세요, 신부님들. 저는 대구에 있는 모 대학으로 강의를 나가는 시간 강사입니다. 저는 평소에 신수다 생록방을 어떻게든 사수해 보려고 수업 끝나는 대로 정신없이 강의실을 빠져나오는데요. 며칠 전이었어요. 선배 교수님들과의 다과회가 신수다 생록방과 겹친 겁니다. 하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테이블 구석탱이에서 한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생록방을 듣고 있었더랬죠.
1: 아, 이 정도로 해야 되나?
0: 네. 그러던 중 대선배이신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양쪽 귀에서 이원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신부님들이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움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라고 하셔야 하는데, 주신부님께서
2: 아, 그 쫓아내지 않고 품어주면 살이 됩니다. 살이 한이 서리는 거죠, 한이.
0: 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음을 참아야 하는 걸 망각하고, 전 결국, 푸하하하.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한참 어린 시간 강사가 대선배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웃어버렸으니 전 그날 교수님께 사죄 인사를 몇 번이나 드렸는지 몰라요. 추신부님, 현실이 추신부님을 속일지라도 참느라 사리가 생길지라도 생록방에서는 갑자기 빵 터뜨리는 이 짱구 멘트는 그만 멈춰주세요. 그래도 홍신부님의 아재 개그 희신부님의 시크함 속에 따뜻함, 추신부님의
1: 장구.
0: 장구, 예, 워딩까지 모두 빛이 나는

0: 는 신부들의 수다. 앞으로도 생록방은 계속 사수할 겁니다. 새 신부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제가 잘못했네요.
0: 아, 장꾸, 장난꾸러기. 네, 아, 나 저는 짱구인 줄 알았어요. 짱구. 아, 네. 아, 예. 네. 장꾸. 예.
2: 잘못이 아니죠. 초심은 잘못이 아니라. 네. 제가 말했죠. 한 가지만 하라고. 두 가지 하다 이래 된다니까요. 네. 네.
1: 그쵸.
2: 아니, 대선배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죠. 그 학교에서. 네네. 학장 강화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2: 학장 강화하고 있는데 신수다 듣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네.
2: 주교님 한 말씀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라디오 듣고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2: 아마 그렇
0: 잔민수님 하는데 푸하하 웃으면
2: 난리 납니다.
1: 네. 저희 보통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 야자 할 때.
2: 야자는 야자는 다르죠.
1: 한쪽 그 이어폰을 이렇게 소매 사이에 숨겨놓고
3: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소매 사이에 숨겨놓고 네. 네, 이렇게 턱받침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뭔가 공부를 하는 척하다가
2: 골똘이
1: 갑자기 이제 쭉쭉 뻗어갑니다, 뻗어갑니다. 네. 넘어갔어요. 이러면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우와.
2: 더 중요한 건 내만 네. 안 그래요.
0: 그렇죠, 네. 학교 전체가 학교 전체가
2: 이 걸상 끌리는 소리 있거든요. 두두두두두두
1: 와.
2: 두두두두 합니다. 네. 우리 반만 그런 게 아니야. 네네. 열두 반 다 그래.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어,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연구소님께서 예, 일하면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곳 생각보다 없어요. 저도 근무 시간에 몰래 이어폰 끼고 듣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1: 아.
0: 예, 뭐 이렇게 해주셨고
2: 이게 요즘에 네. 그 유튜브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정보 전달하는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1: 네.
2: 그게 뭐 10분짜리가 아니고 뭐 1시간짜리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거를 그냥 내가 관심사 있으면 해놓고 그냥 꽂고 그냥 무선 이어폰을 그냥 들으면서 일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0: 근데 귀에 안 좋은데 계속 꽂고 들으면.
2: 그렇죠.
1: 네. 근데 그렇다고 또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긴 하죠.
1: 대놓고.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게 사실은 요즘에 오히려 유튜브 시대가 보는 거에 사실은 세상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거는 계속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잘 들어야 됩니다.
2: 네, 계속해서 손수건 예쁘다고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1: 네, 걸상.
0: 걸상. 네.
2: 어제 걸상이랬나요?
1: 네. 아, 네. 걸상.
0: 내 얼굴상이 네. 걸상인가?
2: 네. 네.
0: 왕이 될 상인가? 걸상인가?
2: 걸상.
0: 네. 네.
2: 걸상이라 안 하나 요즘에는?
0: 의자.
2: 책걸상. 아, 걸상.
1: 책걸상.
2: 아.
1: 걸상이라고 안 하나요?
2: 아, 이 표현도
0: 책상 걸상 책걸상.
1: 네. 예.
2: 아, 이 표현도 이제 안 쓰는구나.
1: 그냥 의자라고 하나?
0: 의자라고 하겠죠.
1: 네.
0: 넘어갈까요?
1: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562번님 시민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공부방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 수업이 끝난 뒤 한 친구가 수줍게 다가오더니 선생님 내일 스승의 날에 드리고 싶었는데 상할까봐 미리 드려요 라고 하면서 신문지에 돌돌만 선물을 주더라고요. 혹시 카네이션인가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싱싱한 상추 한 포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주말 농장에서 따오신 건데 제가 평소에 고기 좋아한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쌈 싸먹으라고 가져왔다고 하네요.
0: 쌈 싸먹어.
1: 덕분에 남편과 삼겹살 파티도 했는데요. 네. 상추를 씻을 때 보니 초록색 카네이션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동네방네 제 학생 자랑 좀 해보고 싶었어요. 하하 은지야 상추 잘 먹었어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네. 야, 상추를 보면서 고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각나서 선물로 드린다.
1: 네네.
0: 아, 이런 선물은 참 처음
1: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만약에 뭐 저도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0: 네네.
1: 꽃다발 대신 상추를 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2: 일단은
1: 네네.
2: 고기를 좋아한다는데
1: 네.
2: 채소를 선물한다는 거.
1: 네.
2: 아, 물론 뭐
1: 상추니까
2: 정성이 갸륵하니까
1: 아, 그쵸, 그쵸.
2: 뭐 그럴 수 있는데
1: 네네.
2: 진성 고기 육식인들한테는
1: 아.
2: 신뢰되는 이 선물이거든요.
1: 네네.
0: 네. 그러니까 이 4562번님께서 그냥 평소에 나는 고기만 좋아한다.
1: 아, 고기만 먹, 고기만 먹는다.
2: 채소 따위는 먹지 않는다.
0: 네, 막 그렇게 했으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네,
0: 근데 고기를 좋아한다. 한다고.
2: 아, 그러면 뭐 여지가 있겠네.
1: 예. 이 채식 동물들. 난 육식 동물인데.
0: 그래도 그렇게 떠올려서 네. 또 가져왔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아, 자랑할 그렇죠. 만하시네요. 예. 아, 은지 학생, 예. 너무 고맙네요. 예. 이런 선물은 뭐 그죠? 뭐 받아보신 적 있어요? 뭐 뭘 받는데 신부님이 생각나서 뭘 가져왔어요?
2: 아 이번에 선물 받았습니다.
0: 어? 뭘 받으셨습니까 또?
2: 그 아시다시피 저기 WID 갔던 아. 그 몇몇 친구들이 어, 예, 예. 저를 네. 지금 23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0: 네네.
2: 지금 이제 26년이지 않습니까?
1: 네. 지금 내년에 새 WID 하거든요.
2: 네. 지금 좀 있으면 새 WID 하는데 네. 아직까지 네. 약간 반 조모임 비슷하게 어. 시간되면 보고 있는데 네네.
1: 전우회네요. 전우회.
2: 전우회가 아니라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5월 8일을 맞이해서 아. 카네이션을 주더라고요.
1: 네네. 어.
2: 저희 부모님께도 못 줬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주지 못했던
0: 네.
2: 그 카네이션을 지금 제 방에 있긴 합니다. 조그만한 카네이션.
0: 그래요. 그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는 게 또 네. 5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네요. 훈훈하네요.
2: 네. 넘어갑시다.
1: 네.
2: 오늘 뭐 하지 다음에? 오늘 가톨릭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가 하나 남아있는데 아직 원고를 안 봐서 노래하고 듣고 마지막 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잔나비의 웃어도 될까요?

0: 신수다.
1: 다수결
2: 재판소.
0: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에피소드.
1: 하루에 한 번쯤은 꼭 겪는 현실 고민들.
3: 네, 저희가 네 단칼에 정리해드릴지 마시는 일단 보고 네 결정하겠습니다.
0: 네, 살다 보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재판까지 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상대방이 잘못한 건가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잘잘못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 신수다 다수결 판결소입니다. 오늘의 피고인 누구시죠?
2: 오늘의 피고인은 결혼식 청첩장 회사 경비 선생님께도 돌린 사람입니다.
1: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한 직장인이자 올 7월 결혼을 앞둔 예신, 예비 신랑입니다. 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이 기쁜 소식을 얼른 나누고자 며칠 전 청첩장을 만들어 회사에 돌렸는데요. 우선 우리 팀원들께 제일 먼저 나눠드렸고 그리고 옆팀 사람들, 앞팀 사람들, 뒤팀 사람들, 대각선팀 사람들, 아래팀, 위팀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아무튼 그동안 인사 나눴던 청소이모님, 경비 선생님까지 회사 내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청첩장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니는 왜 그리 눈치가 없노? 회사에서 미운털 바뀌고 싶냐며 타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모두가 제 결혼식에 올 거란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단지 나중에 청첩장 못 받으신 분들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으며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회사 경비 선생님께도 청첩장을 돌린 저 진짜 유죄인가요?
0: 아, 우리 신부님들은 만약 나쁜 사이는 아니지만 친하다고 할 수 없는 동료가 청첩장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유죄입니다.
1: 아, 유죄입니까?
2: 유죄입니다.
1: 저는 뭐 나쁜 사이는 아니지만 친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동료가 저에게 뭔가 그런 걸 준다면 저는 당연히 기쁘게 받을 것 같은데.
2: 사연으로만 놓고 보면
1: 네. 네네.
2: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요즘에 뭐 주식이 요즘 오르고 있는데
1: 네.
2: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봤을 때 거의 뭐 계열사 하청업체까지 돌리 기세예요. 지금 이 사연만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유죄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1: 아니 그냥 축하해 달라고 하는 거죠. 뭐
2: 축하해 달라고 그게... 하청업체 계열사 다 돌리면
1: 네.
2: 네 삼성전자 무슨 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뭐 다 네. 돌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0: 그렇게 뷰를 하시면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이제 올 거다 혹은 뭐 이렇게 그분에게 모르겠어요. 부담이 되려나?
0: 신부님은 사제 소품 할 때 그 상본 몇 장 찍으셨어요?
2: 얼마 진짜 얼마 안 찍었어요. 심지어 얼마 안 찍었는데도 남았어요.
0: 할 말 없다.
2: 본당 신자들한테만 줬어요.
1: 네.
0: 왜 본당 신자들한테만 줍니까?
2: 본당 신자들
0: 안 받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안 가져갔겠죠. 그 성당 뒤에 놔놨어요.
0: 네네. 아 차라리 청첩장을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2: 가져가라. 아, 아. 네. 사무실에 놓고 성당 뒤에 주보지 옆에 놓고 네네.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남았어요. 그냥 같이 집에 가져갔어요.
1: 네. 몇 장 하셨는데요, 홍 시부님은?
0: 저요?
1: 네.
0: 저도 남긴 그게... 남았어요.
2: 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쇄할 때 최소 그 장수 있잖아요.
1: 네네.
2: 전 그걸로 했는데.
1: 저도 그걸로 했는데.
0: 저는 본당용 네. 이게 선미사 드리는 본당 출신 본당용 네. 하고 제가 가게 될 첫 본당용.
2: 아 남은 건 그거 뿌렸어요. 거기 주보대에 놓고 네네. 가져갈 사람 가져가시라.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1: 제가 보기엔 이분 성격 자체가 사람들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0: 위아더 월드.
1: 위아더 월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별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냥 경비 아저씨가 이 청첩장을 받고 나에게 그냥 축하한다 한마디만 하면
4: 모든 게 다 끝나는.
0: 축하한다고 말 안 해도.
4: 네, 안 해도.
0: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4: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가?
2: 각박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아니, 요즘 사람들은 아니겠죠. 이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4: 그렇죠. 그렇긴 하죠.
2: 예를 들면 경비 아저씨가 예를 들면 뭐 아프다.
4: 네.
2: 그게 뭐 하루 뭐 쉬었다.
4: 네.
2: 그거를 만약 이 사람 모르고 있다.
4: 네.
2: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사 사람들은 굉장히 질타할 수도 있다. 야, 네 결혼식에 간 경비 아저씨, 네. 야, 아픈데 지금, 어? 아픈 것도 안 모르고 네 지금, 네. 네 사람이가. 그럴 수도 있다.
4: 그럴 수도 있다.
2: 제가 확대 좀 조금 네. 오반했지만은.
4: 네네.
2: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그 천첩장을 뿌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은 더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좀 친해질려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뭐 또 저희 집 얘기를 또 하자면
4: 괜찮아요?
2: 할 얘기가 저희 집 얘기밖에 없어요.
4: 네네.
2: 아까 서품신 얘기하셨는데
4: 네네네.
2: 천미사 이제 하지 않습니까?
4: 네네.
2: 천미사 하고 고맙잖아요.
4: 네.
2: 그러니까 물론 뭐 떡도 돌리고 뭐 이렇게 뭐 부패 그러니까 본당에서 음식도 잔치도 하고
4: 네. 네.
2: 이게 서품식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 있잖아요.
4: 네네.
2: 저희 어머니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고
4: 난
2: 다음에 다 끝났어요.
4: 네.
2: 아들은 이제 첫 본당에 빨리 가고.
0: 네. 빨리 가고.
2: 그 다음에 이제 남아갖고 아들 친구들한테 도와주고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때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 네.
2: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잊지 않고 챙기는 그거. 그 정도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일회성이라 한다
4: 그렇죠, 그렇죠.
2: 치라도.
4: 네.
2: 그러면 내가 천첩장 돌렸는데
4: 네.
2: 이 사람이 뭐 경비 아저씨가 와이 왔다.
4: 왔다.
2: 그러니까 뭐 오든 안 오든 뭐 상관없. 아까 그 스탠스는 뭐 이해하는데 만약에 왔다.
4: 네.
2: 궁금하니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있겠죠. 그러면 더 챙기고 더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자신 있는가?
4: 자신 있는가?
2: 네. 하청의 계열사까지 왔다.
4: 네네네.
2: 둘 다 볼 건가?
4: 들여다 볼 건가?
2: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뿌렸는가?
4: 그렇죠.
2: 애식당초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뿌려야 돼요.
4: 아, 그건 맞아요.
2: 네.
4: 괜히 그냥 좀 실없는 사람처럼
2: 네.
4: 그냥 아무 이 사람에게나 주는 건 그건 저도 반대예요.
0: 그 회사에서의 그 인간 관계를
4: 네.
0: 사실은 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보통 그쵸. 일반적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거 가정하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 회사 거의 인싸다.
4: 그렇죠. 저는 약간 이분 보면서 그 스리생의 약간 조정석 씨 같은
2: 아 조정석 그래도 네.
4: 본인 할 일 다 하고 어느 순간 보면 식당에서 뭐, 같이 배식하고 있고
2: 맞아 맞아 딴 거 하고 있고
4: 네
2: 아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4: 네.
2: 뭐 시민들도 다 본당 여러 본당을 다니셨겠지만
4: 네.
2: 모바일 천첩장이 와요.
4: 아 그렇죠.
2: 근데 누구세요?
4: 예. 아 누구세요?
2: 누구지 몰라요.
4: 네네.
2: 초면이에요.
4: 네.
2: 근데 알고 봤더만은 거쳐간 본당의 회장단의
4: 네.
2: 뭐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예요.
4: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을 아는 거죠.
2: 그러니까 네. 부모님을 아는 거지.
4: 네.
2: 이 사람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뭐지 뭐고 스팸인가? 아 누르지도 않아요. 잘못 눌렀다가 뭐 돈 빠져나가고 막.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해서 막 넘기고 네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4: 네.
2: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뭐
0: 네. 오히려 저는 신부님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4: 네.
0: 대신에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4: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0: 결혼이
4: 알리고.
0: 끝나고 난 뒤에
4: 네네.
0: 저 결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뭐 떡을 돌린다.
4: 떡을 돌리는.
2: 그게 낫지.
0: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2: 그게 낫지. 자기 결혼했다고 떡을 하청에 네네. 계열사까지 다 돌리면 그게 좋지.
4: 우리 받았잖아요 오늘.
2: 그래서 오늘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4: 아, 네. 빌드업이군요.
2: 네, 빌드업이야. 네, 계속 보고 있었어.
4: 네. 네.
0: 떡 설명해 주시죠.
2: 아, 우리 100일이야. CPBC와 100일. 항상 고맙습니다. 입봉 입사 100일 떡 드세요. 라고 100일 떡을 받았습니다.
4: 네.
0: 네. 누구?
2: 우리. 네, 우리
4: 황 PD.
2: 네, 우리 황 PD님.
0: 예.
2: 네.
0: PD님하고 또.
2: 네. 황정한. 조예나
4: 예.
2: 이 두 분이 같이 돌아왔어요.
4: 예.
2: 그래서 같이 네. 돌아와서 둘이서 서로 네, 합심해서 우리 100일 됐으니까 뭘 좀 해보자.
4: 네.
2: 이분들이 우리 100일이니까 준비하세요를 한 적이 없어요.
4: 네.
2: 우리 100일이니까 알아서 준비를 한 거예요.
4: 네, 네.
2: 이거죠.
4: 네.
2: 결혼하고 난 다음에
4: 네.
2: 떡을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 돌림. 그거 누가 뭐 뭐라 할 거예요. 이런 거.
4: 네.
0: 100원씩 줘야 되나요? 100일이니까.
2: 그건 좀 고민해 봐. 네. 100원짜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네.
0: 계좌이체로.
2: 네. 네. 계좌이체로 되거나 하면.
0: QR 접속. 띵.
2: 네. 대포통장으로 오해할 수 있어.
0: 네. 아, 네. 그렇게 예, 네. 되네요. 보니까.
4: 사실 요즘 뭐 이렇게까지 고민이 아니어도 이 청첩장 돌리고 하는 문화들 또 그리고 결혼식 참석에 대한 문화들이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에는 진짜 거의 품앗이.
4: 예. 그 요즘은 그 청첩장을 돌리기 위한 식사를 사는 그런 자리도 또 맞아요. 따로 있더라고요.
2: 그죠. 네. 맞아.
4: 그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네네. 그 당사자가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네. 또 대접을 해야 돼요.
2: 쏴요. 네. 쏘면서
0: 아니, 결혼식 맞춰 보통 밥 먹지 않나요?
4: 그러니까 결혼식 아, 전인 전에. 거죠.
0: 오, 네. 식전 행사네.
4: 식전 행사.
2: 청첩장을 주기 위한 자리.
4: 그러니까 그런 행사도 있고 또 뭐 신부들은 브라이덜 샤워.
2: 아, 네. 네.
4: 또 그것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혼 많아, 뭐. 전에만 해도 이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 거죠.
0: 아, 그래서 스몰 웨딩, 네네. 스몰 웨딩 하는구나. 예전에 제가 그 사제가 될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뿌린 결말인데.
2: 본전 아, 그렇죠, 생각나죠. 그렇죠.
0: 아니, 왜냐면 친척들 네. 중에 나이가 좀 한참 어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형들 가족들을 결혼할 때마다 네네. 가서 계속 이제
4: 아, 부조를 예, 했네요. 예.
0: 축의금을 내고 예, 축의금을 막 이랬는데 예. 내 아들 장가 갈 때 보자 하고 계속 이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4: 장가를 안 갔어.
0: 장가를 안 가고 신부가 된다고 하니까 네. 내가 뿌린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네.

0: 계셨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예, 요즘대로 거둔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2: 식비도 네네. 사실 너무 높아져서
3: 맞아요.
2: 뷔페 네, 뭐 가격 자체가 요즘은 10만 원 그죠? 축의금으로 10만 원 내야 겨우 한 사람 들어갈까?
0: 예. 아니 그 축의금 내고 밥 안 먹고 돌아갈 때 제일
2: 그 그게 제일
0: 혼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2: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 축의금 뭐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네네. 보면 뭐
0: 친한 사이 그냥
2: 얼굴만
0: 사이.
2: 알면 5만 원. 뭐 좀 이야기했다 10만 원.
3: 네. 아 그거 뭐, 우리만 네. 있다던데.
2: 네.
3: 그냥 가면 우리 돈 주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아
3: 만 원.
2: 결혼식 문화. 만 원.
0: 아 그래요?
3: 유엔은 네. 안 그렇대요.
0: 오.
3: 우리만 그렇대.
0: 오.
2: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는 네. 그 보통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면 보통은 이제 식권으로 받죠. 근데 이제 못 오시는 분들 거를 네네. 대신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축의금을 냅니다.
0: 네네.
2: 대신 내면 만 원을 돌려줘요. 봉투에 담아서.
0: 페이백.
2: 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예, 원래 그 분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3: 그 몰랐어 다
0: 축하를 해줬지만 식사는 못 하신 게 식사 네, 조금이라도
2: 그 자리 그날 못 오신 분들
3: 뭐
2: 그날 못 오신 분들이 보통 이제 축의금을 대신해서 내주는데 만 원을 돌려줍니다.
0: 네.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이 잘 아시네요, 엄청. 네.
2: 그렇죠. 결혼은 안 했지만
3: 결혼식은 많이 갔어요.
2: 식은 많이 갔습니다.
3: 네.
0: 아 이런 식으로 하구나.
3: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신부님 아버님. 이 네.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내가 뿌린 결반데 나는 돌려받지도 못하고
3: 맞아.
0: 예, 그랬는데
3: 맞네. 네. 내긴 많이 냈네.
2: 내가 뿌린 결반데
0: 그렇죠. 뿌린 대로 못 거둬서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대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판결이 대충 난 것 같네요.
3: 자, 자 한마디만 더.
0: 아, 예, 더 하십시오.
3: 제가 강하게 유죄라고 했지만.
0: 네.
3: 경비 아저씨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이 지금 경비 아저씨의 그거니까.
2: 네네네.
3: 경비 아저씨와의 관계는 여기 나와 있지 않다.
2: 네, 나와 있지 않다.
3: 물론 뭐 청소이 뭐 경비 아저씨가 뭐 온 전신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2: 네.
3: 이 사람이 그 전에 관계가 청소 아줌마건 뭐 경비 아저씨건
2: 네.
3: 다 관계를 묻어나기 잘했다.
2: 어.
3: 한다면 조금 사안이 달라집니다. 근데 요 사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0: 네.
3: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2: 오지랖이다.
3: 오지랖이다. 유재 씨.
0: 자, 네. 그러면 다수결 판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예. 회사 경비 선생님께도 돌린 사람.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댓글에 유죄라고 예,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세겠습니다. 5 4 3 2 1. 예, 한 번. 네.
2: 아니 근데 앞에 유죄 네,
0: 유죄
2: 거의 대부분이
0: 예,
2: 유죄셨어요.
0: 예. 무죄라고 하신 분은 없죠. 그죠?
2: 무죄, 예. 무죄라고 아, 하신 분
3: 유죄 얘긴 해도 결혼은 무죄. 뭐 이런 거 있고요.
0: 예, 예, 예, 예.
2: 아 유죄. 예. 아 무죄는 없네요.
0: 네. 혹시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3: 네, 기술에서 무죄
0: 네.
3: 나왔어요.
0: 아, 무죄.
3: 네, 네. 아직 미혼이죠.
0: 아, 네. 네. 뿌린 게 별로 없나 봐.
3: 뿌린 게 없어. 한 30 넘어가고 중반 돼봐 정치사님.
0: 자 무죄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무지성으로 예 회사의 청첩장을 돌린 사람은 유죄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초신부님.
2: 네. 피고인은 자신의 경사를 알리고자 하는 욕심이 과하여 상대방의 축의금 가용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종이폭탄을 투하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누구 하나 소외되어 서운할까봐 삭막한 직장 생활 속에서 펼친 소심한 배려심을 참작하여 본 재판소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땅땅! 피고인은 결혼식 초대에 응한 회사 동료분들께 푸짐한 식사를 제공할 것과 앞으로 한 달간 회사 모든 분께 감사의 폴더 인사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이상 끝!
0: 네, 아, 좋네요.
2: 판결문이 뭐 이렇게 이미 이제 대본이 나와서
0: 네네.
2: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뭐 떡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3: 아, 떡이 최고예요. 떡이 최고예요. 떡이. 자, 훌륭한
2: 식사,
3: 직원들 훌륭한
2: 식사 직원. 이거 오지랖 아닌가?
3: 네. 식사는 아니고 또, 떡이면 충분해요. 네. 떡이든 빵이든 네. 뭐든.
0: 식사를 하는 자리에 초대해 놓고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2: 사실은
3: 아니 그 그까지가 더해. 네.
0: 자 마지막으로 오늘 피고인에게 우리 희신 분이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3: 아, 대본대로 하면
0: 네.
3: 청첩장은

0: 처음에 거리만큼만 돌립시다. 종이도 아끼고 나무도 살리고 인간관계도 살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떡이면 됩니다. 아. 네, 떡이면 충분해요. 네,
1: 요거 떡이면 충분하다.
0: 아, 네. 클 필요도 없어요. 쪼개난 거 해갖고 네네. 그 부부 있잖아요. 그 서로 뭐 둘이 뭐 부둥켜 안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거 사진 봐갖고 아. 결혼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1: 우리 본당에 이제 그 최근에 네. 그 네. 결혼식을 한 부부가 있거든요. 아하. 있는데 그 감사떡을 돌리더라고. 미사 그러니까. 마치고 미사 마치고 전신자에게 감사떡.
0: 예. 그 얼마나 고마워요. 네. 아, 이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더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1: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떡. 예. 좋았습니다.
2: 네. 자, 신수다 다수결 재판소 다음 달 더 공감 가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생록방은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고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 또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님, 예,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그리고 김경화님,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 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0: 네, 유튜브에 신란 스텔라님, 신선한 한우와 한돈의 정성을 듬뿍 축산물 해썹 인증 단체 급식 전문업체 요세푸드에서 LA 갈비 2kg 드리고요. 리움님, 첫 영상책에도 저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유튜브 빈첸시아 맘님께 파전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리고 0051번님, 0051번님께 허영만 작가도 인정한 아미동 70년 전통의 옛날 국수집에서 2만원 식사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끝곡으로 시아의 이거 어떻게 읽어? 결혼할까요?
2: 예. 결혼할까요?
0: 예. 결혼할까요? 시아의 결혼할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원 글라라, 제작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상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행복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땐 일요일이면 엄마 손에 끌려가던 목욕탕이 그렇게 싫었죠. 또 그땐 맨날 집에서 먹는 밥과 반찬이 그렇게 지겹더라고요. 특히 김치랑 나물무침. 그런데 어느새 달라진 취향에 깜짝 놀랄 때가 많지요. 주말이면 목욕탕으로 달려가서 뜨끈한 온탕에 몸을 푹 담그면서 어우 시원하다 외치지요. 또 밥은 역시 집밥이라며 나물과 김치 없이 밥 먹고 나면 이거 먹고 나서도 뭔가 밥 먹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던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그만큼 어른이 돼가고 있다는 듯 아닐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지요. 바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토요일,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가을방학이 불러요. 좋은 아침이야. 점심을 먹자.

오늘 첫 곡, 가을방학에 좋은 아침이야 점심을 먹자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주말 되면은 엄마 손에 끌려가던 목욕탕, 어릴 땐다 싫어하지 않았나요? 왜그 공기도 갑갑하게 느껴지죠? 게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 불려야 하는 그 괴로움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때밀이는 얼마나 따가운지. 그런데 그 뜨거운 물도 따갑던 때밀이도 이제는 다 시원하게 느끼는, 이건 무슨 마법일까 싶기도 한데, 토요일 늦잠도 그렇죠. 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서 오늘쯤은 늦게까지 자고 싶다 했는데, 더 속상한 건 눈이 떠진다는 거. 진짜 아니야, 이러면 안돼 하는데도 눈이 막딱 떠져가지고 그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 맞춰서, 그것도 와 여기까지는 아니세요, 여러분은? 어릴 때 그렇게 싫었는데 나이 드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들, 또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30년에 올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에서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의 네 번째 토요일이죠. 월간 대구문화 남지민 기자와 함께 대구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얘기들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대구 문화 열어주세요. 대문 열어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무대, 그 광고입니다. 광고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요.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또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얘기를 또 소개해드려야죠. 7632님, 현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세상 이야기 함께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지난주 인사하셨는데, 날씨가 일주일 사이에도 오락가락하죠. 오늘은 덥다고 하긴 조금 괜찮은 날씨고, 또 모레? 내일? 하여튼 그때부터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오락가락한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753님,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듣고 어머, 대구에 살아도 저희 동네만 알았나 봐요. 다음 주에 조카들이 온다는데 선사시댁길 데리고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와, 그렇죠. 좋은 정보가 됐다니까 저도 기쁩니다. 저도 제가 사는 동네만 좀 알지 다른 동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자 해설사님의 이야기가 더욱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난주 퀴즈 정답자 추첨해야죠. 지난주에 한발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정답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중에서 바람이라는 단어였죠.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이란 부분에 바람이 뾰로롱이었습니다. 자, 바람을 맞히신 분들이 있어요. 1399님, 바람이요? 김범룡 노래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하셨습니다. 제가 힌트 드리면서 김범룡의 그대 이름은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드렸더니 그 노래 듣고 아셨군요. 힌트가 괜찮았네요. 4424님, 노래 가사의 바람은 바람핑고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이별 노래였잖아요. 그런가? 아마 그것보다는 어떤 서로에 대한 자유로움, 이제 좀 마음이 떠나고 있는데 붙잡아도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도 이렇게 은유적인 가사에 조금 약한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바람은 아니고 힌트상의 바람. 그 바람이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엘리사베님은 정답은 모르겠는데 시처럼 읽으니까 노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읽는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노래 가사가 이렇게 좋은 얘기였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사베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시작해볼까요?

한 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한편의 시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뾰로롱 하는 효과음이 들릴 텐데요. 이 뾰로롱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한 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는 10cm의 콘서트입니다. 지금부터 낭송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낭송해드린 노래는 10cm의 콘서트였습니다. 노래 낭송 중에 뾰로롱 들어간 단어는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CPBC 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뾰로롱 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커피와 이것 이렇게 했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거는 서양 스타일입니다. 우리 거로는 강냉이가 있죠. 옥수수를 펑 튀겨서 만들어서 한때 다이어트식으로 이 강냉이가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답인 이 서양 스타일의 이것은 버터를 넣고 팡팡 튀겨내서 살쪄. 살쪄요. 그래도 이게 엄청 맛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짭짤한 맛밖에 없었습니다. 뭐 짭짤한 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 하면은 짭조름하면서 버터향이 확 풍기는 바삭바삭한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캐러멜 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있는데 이 영화관에 가면은 딱 입장하는 순간부터 이 향기가 막 코에 스쳐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매혹적이죠 그냥. 자, 이렇게 설명하면 답이 나올까요? 네,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뾰로롱, anyth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효감에 들어간 정답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0: Ciao.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10cm의 콘서트였습니다. 핸드폰과 콘서트를 결합한 제목 콘서트였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 가지는 작은 공연이라는 의미도 있고 예전에 연애할 때 다들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헤어져서 또 집에 갔는데 전화하는 거죠. 잘 때까지 전화하면서 나 잠이 안 와 노래 불러줘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자장가 불러주기도 하고 밤새 노래하고 뭐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콘서트라는 이 곡은 원래 10cm가 2인조였다가 한 사람이 탈퇴를 하면서 혼자 낸 앨범 수록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성공을 하면서 10cm가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노래 퀴즈도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속 가사에 뾰로롱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정답은 팝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입이 심심할까봐 준비한 간식, 커피와 팝콘. 커피와 팝콘을 드세요? 네, 저만 안 먹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은 커피하고 팝콘을 좋아하는가 보죠. 뭐 뭐든 못 먹겠어요. 그래요. 오늘같이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이런 맛있는 간식, 달콤한 음악 이런 거랑 함께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다음 주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대구의 문화 얘기 듣는 대문 열어주세요.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팝콘 얘기했으니까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0: 대문 열어주세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요즘 우리도 남들처럼 문화생활 좀 누려보자고요. 대구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얘기들을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 대구 문화 열어주세요. 월간 대구 문화 남지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주제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광고 얘기를 해주신다고.
1: 네네.
0: 아니 문화 얘기해줄 줄 알았더니 게다가 보면은 요즘은 광고를 막 건너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광고 얘기가 뭘까 궁금하긴 한데.
1: 네네.
0: 그래도 또 참 신기한 게 요즘 TV 광고도 한 번씩 우연히 보면. 네. 되게 재밌는 광고들이 있던데요.
1: 그렇죠.
0: 저런 시대 얘기를 한다고? 막 이런 느낌.
1: 네네. 그래서 저도 영상 광고는 건너뛰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지명 광고를 한 번씩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0: 지명 광고도.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그 광고가 뭐 상품 디자인이나 이런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레트로, 즉 복고로 네. 돌아서면서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0: 네네.
1: 예, 그래서 문화예술계에도 여러 광고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바로 팜플릿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에 들어있는 광고를 통해서입니다.
0: 오.
1: 예, 그 오래전에 이런 팜플릿을 보면 네. 공용사를 연구할 때는 앞면만 보거나 또 공연 안에 있는 내용만 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0: 네.
1: 어느 날 뒷면에 광고를 이렇게 보거나 또 하단 광고를
0: 예.
1: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광고의 의미가 네. 새록새록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예전 공연의 팜플릿이나 잡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지역의 생활사나 기업의 성장 과정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0: 아, 그렇죠. 이 광고가 뭐 상품을 팔기 위해서 기획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팜플릿 같은 경우는 협찬의 의미가
1: 맞아요.
0: 있잖아요. 협찬은 결국 도운다 이런 네. 의미가 있으니까 문화예술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열렸던 문화, 공연들 그리고 발간의 잡지 광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들 한번 되밟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네. 광고부터 살펴볼까요?
1: 네. 해방 후 최초의 동인지인 죽순이라는 잡지가 대구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0: 네.
1: 1946년 5월 1일에 시인 이윤수를 중심으로 김동사, 박목월, 유치환, 이영도, 이호우 등 젊은 시인들이 죽순 시인 구락부, 그러니까 구락부는 클럽을 구락부라고 하거든요.
0: 아, 그런 뜻이었군요.
1: 네네. 그래서 죽순 시인 구락부를 결성을 하고 동인지를 펴냈습니다.
0: 네.
1: 1946년 5월에 창간호를 시작을 했고요.
0: 네.
1: 1949년 11집 종간호까지 총 한 12권, 그 임시 중간호가 또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12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2004년에 1집부터 10집까지 묶어서 영인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0: 아, 네. 참 힘들었던 시기잖아요.
1: 네,
0: 그때
1: 맞아요.
0: 종이도 그렇고 다 뭐든지 비싸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1: 네.
0: 그래도 이제 뭐 해방이라는 기쁨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겠다.
1: 네,
0: 그리고 모두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문인들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1: 네네. 우선 매호마다 이런 특징적인 기획이 있고 편집 구성이 남다른데요.
0: 네.
1: 먼저 죽순 7집에는 보면 이게 7집이 1948년 1월에 발간이 되었거든요.
0: 네.
1: 그 전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마다 상단에 보면 조국 제거는 나의 힘으로서라는 문구가 활자화가 되어 있어요.
0: 네.
1: 이 당시가 이제 미군 정기 대한민국
0: 그러네요.
1: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독립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를 이제 문자화해서
0: 네.
1: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8집을 보면 이상화 12 건립특집호가 꾸며졌습니다.
0: 네.
1: 표지는 이상화 12가 실렸는데요. 이 12는 지금도 달성공원에 가면 있어요.
0: 네.
1: 이 12를 이제 지역의 시인들이 세우면서 그 서시로 그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라는 시를 또 거기다가 새겼고 책에도 이 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0: 네.
1: 제막식 요새 보면 잡지에 보면 사진 화보들 많이 실리잖아요.
0: 네.
1: 그 제막식 사진 화보도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0집으로 가면 보통 이렇게 제목 제호를 쓰는데 10집이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0: 네.
1: 서예가 오세창이 이 제호를 써서 또 죽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인들이 하니까 네. 나도 서예가로서 함께 하겠네. 네. 이러면서 또 이제 같이 손을 잡아주고.
1: 네, 네.
0: 아, 이렇게 특별한 이 잡지. 어떤 광고들이 실려 있었을까요?
1: 네, 네. 일단 죽수는 대구에서 나왔지만 다른 지역의 그 지역에도 동인들이 생겨났었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그 다른 지역의 동인들이 펴낸 동인지와 문예지 광고가 많이 실려 있었어요.
0: 오, 네.
1: 마산에 있었던 낭만파,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문화, 또 시인군이라는 문예 동인지 잡지를 소개를 했었고요.
0: 네.
1: 또 대구에서 나온 무궁화라는 종합 잡지도 있었는데
0: 네.
1: 이 책을 통해서 또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주에서 발간된 영남문학이라는 잡지도 이 책에 광고로 소개를 했고 백민이라는 네. 서울의 잡지도 이 책에 광고를 수록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교과서에서 잘 나오는 유치환이라든가 서정주, 윤공강, 윤곤강 그리고 박무걸 이런 시인들이 시집을 낼 때마다 책 광고를 죽순에 하셨더라고요.
0: 네.
1: 이런 상황을 보면 죽순이 대구에서 향토 문학을 지향을 했지만
0: 네.
1: 중앙문단이나 다른 지역과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연대했던
0: 네.
1: 그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왜 우리 그렇잖아요. 잡지책에 잡지책 광고는 잘 안 시잖아요. 예를 들어 패션지가 있는데
1: 네.
0: 상대 패션지 광고를 싣지 않는데
1: 네.
0: 여기는 또 좀 특이하게 같은 동인지 광고들을 하면서 네. 서로가 서로 약간 지지해주는 막
1: 네,
0: 이런
1: 네.
0: 느낌도 좀 있고요.
1: 네, 맞습니다.
0: 게다가 시집 광고는 꼭 있어야죠.
1: 네,
0: 꼭
1: 네.
0: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 문인들이 하나였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당시 우리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광고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1집에서 10집까지의 광고를 보면 대구의 당시의 상공업이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단면들이 드러나는데요.
0: 네.
1: 이 당시에 죽순의 발행인 이윤수가 명금당 시계점을 운영을 했었어요.
0: 아, 네.
1: 그러면서 그곳을 이제 명금당을 편집 거점으로 삼았던 만큼
0: 네.
1: 그 명금당 시계점을 비롯해서 동종의 업계의 분들, 뭐 태화당 시계점, 은하당 시계점, 정일당 시계점 등 이런 금은세공사라든가 아니면
0: 네.
1: 시계점들을 한 20여 회 정도 이 광고에 수록을 했더라고요.
0: 그냥 나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 약간 빨리 좀 도와줘 이렇게
1: 예, 그렇죠.
0: 했던 것
1: 같아요. 지인 찬스를 쓴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이렇게 금은빵 광고들이 있었고
1: 네.
0: 또 다른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네. 또 사진 관련 업종도 눈에 띄었는데요.
0: 사진.
1: 네네. 그 해방 이후에 보면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사진점들이 다 이제 철수를 하고 나면
0: 네.
1: 지역 사진

0: 업계가 이제 새로 개여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 새로 문을 열고.
0: 네. 네네. 그래서 당시에 사진업계를 사장이라고 했다고, 그 사진사자에다가 업장할 때 장자를 써서 사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루스 사장, 서울 사장, 수광당, 대구 사진관, 또 의류나 잡화, 미장원 광고도 볼 수가 있었어요.
1: 아하.
0: 그래서 양화점, 또 뭐 피역점, 그다음에 또 미장원, 양장점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1: 네.
0: 예, 작게 하단 광고나 반면 광고로 수록을 했더라고요.
1: 네.
0: 또 특이한 건 개인의 이름 김땡땡
1: 아.
0: 어디 주소 이렇게 해서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광고로 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1: 어머
0: 명함 같기도 하고
1: 아.
0: 예, 그렇게 광고를 한 것도 많았고요.
1: 네.
0: 또 10집에 보면 무영당 백화점이 있었는데
1: 네.
0: 이게 동서백화점으로 바뀐다
1: 아.
0: 하면서 이제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면서 광고를 냈었더라고요.
1: 아, 좀 우리 새롭게 태어난다 하면서
0: 네.
1: 광고를 했고.
0: 네.
1: 그러고 보니까 참 그 당시에 어떤 업종들이 유행을 했고 좀 새롭게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0: 네.
1: 또 지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기계업, 금속업 같은 기계 설비 관련 공장도 있었다고요.
0: 네, 네. 동강상사나 국제고무공업사, 동아금속공업소, 또 경북자동차공업사 뭐 이런 상호들을 볼 수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산업이나 제조업 관련 다양한 업체 광고들을 통해서 아, 나라를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생겨난 업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교육도시 대구의 기반을 보여주는 광고들이 있었는데요.
1: 네.
0: 바로 출판과 서점 광고들이었습니다.
1: 그렇죠. 공부하면 책이죠.
0: 네. 네. 그래서 청구서점, 철야당서점, 연문사서방, 계몽사서점, 신구서점, 그리고 합진인쇄소, 정문사 등이 광고에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병의원과 약방 광고도 꾸준히 게재가 됐었는데요.
1: 오, 네.
0: 가장 많은 광고를 게재한 곳이 성모의원이었어요.
1: 성모의원.
0: 네. 네. 그리고 10집에서까지 봀을 때 한 5번 정도
1: 아이고.
0: 예, 광고를 게재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외에도 남산병원, 중앙치과의원, 경북치과의원, 준명의원, 천수당 약방, 대남약방 이렇게 이름이 올렸고요.
1: 네.
0: 대남약방은 1990년대까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월당 인근이었는데요.
1: 네.
0: 네. 그런 이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때 그 원장님들이나 또 약방 사장님들이
0: 네.
1: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맞습니다.
1: 아니면 또 문인 친구가 있었던 거죠.
0: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 공연장이나 현장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1: 맞아요.
0: 예, 공연을 많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이때부터 연원이 되지 않았나? 아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 이렇게 보면은 기업이나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지역은 또 뭐 이런 협찬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0: 네.
1: 그 대구에 본사를 둔 회사도 있었다고요?
0: 네, 네. 고려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광고였는데요.
1: 네.
0: 7집부터 9집까지 연속 3회를 수록을 했는데
1: 네.
0: 이상하게도 본사가 대구 서문로 2가에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부산 지점과 서울 지점이
1: 네.
0: 운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려화재 해상보험은 대구에 본사를 두다가 점차 이제 서울로 옮겨갔었고 지금은 흥땡보험으로 전신이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나중에 그렇게 변했는데
0: 네.
1: 당시에는 대구가 본사였다
0: 네.
1: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잡지에 실린 광고들 살펴봤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른 장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팸플렛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노래는 홍서범이 부릅니다. 구인 광고.

0: 홍서범의 구인 광고였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개인 이름으로 된 이런 광고가 있었다 하셨잖아요.
1: 네네.
0: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분들도 이런 의미로 광고를 내셨던 걸까요? 근데 어쨌든 이 홍서범 씨가 이 노래를 하고 나서 그 아내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아,
0: 광고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번째 토요일에 함께하는 대문 열어주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시절 그 광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잡지를 살펴봤거든요. 이번에는 네. 공연 팸플렛을 보면서 그 시절 그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부터 가볼까요? 네. 어느 분야부터?
1: 무용 장르부터 가보겠습니다.
0: 무용, 네.
1: 네네. 대구의 현대 무용의 역사는 한국 전통 무용에 비해서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1930년대에 최승희가 대구에서 공연을 하면서
0: 네.
1: 신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무용 연구소들이 운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공연할 때 이 시대의 특징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광고의 개념보다는 응원글 축사 등을 통해서 이 공연하는 예술인들을 띄운다 혹은 칭찬한다 네. 이런 글들이 많았고요. 혹은 또 그의 열정을 홍보하는 개념의 축하글이 많았습니다.
0: 네.
1: 특히 6.25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3년에 열린 김상규의 신무용 발표회의 경우에는
0: 네.
1: 그 김상규 무용연구소의 고문이나 이사 또 후원회장 명단이 적혀 있더라고요.
0: 고문 이사도 그렇고 후원회장이 있다는 사실은
1: 네.
0: 마치 팬클럽 회장 같은 네, 그런
1: 맞아요.
0: 느낌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참 든든한 배경이 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물론입니다. 이 명단에 보면 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좀 낯익은 지역 예술인들의 이름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0: 네.
1: 당시에 지역을 주름잡던 사람들이 이름이 종종 나타납니다.
0: 네.
1: 김상규 무용연구소의 고문으로는 김영보, 이효상, 나지강, 최계복이라고 이제 당시에 예술가라 하면 좀 이름을 내놓을 만한 분들이었고요.
0: 네.
1: 또 이사로는 김동사, 장병주 등이 있었고요.
0: 네.
1: 또 후원회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화가인데 서동진. 이라는 선생님이
0: 네.
1: 후원회장을 맡아서
0: 네.
1: 든든하게 이 무용연구소의 발표회를 응원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이 당시에 그게 또 글부조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글부조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대신했는데
0: 네.

0: 이 서동진이라는 후원 회장의 인사말을 보면 아, 이 사람 정말 둘도 없는 예술가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더라고요. 네. 이외에도 뭐 친구인 뭐 문학가 마혜송이라든가 정치인인 이효상이라든가 또 언론인인 김동사 등이 네. 발표회에 보내온 말을 통해서 김상규 무용에 대한 찬사 또 무용에 대한 진심 그리고 아. 현대 무용은 이런 것이다. 이런 아. 거를 이제 설명을 해서 팸플릿에다가 적어 놨더라고요.
1: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현대 무용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별로 없을 때니까 네. 이런 게 진짜 예술이다. 이거 예술인 게 맞다. 이렇게 네. 얘기를 자꾸 옆에서 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가면서 뭔가 좀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0: 네, 네. 1984년에 계명대학교 무용학과가 설립이 되고 또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한국 무용 전공자들이 결성한 다운무용단 창단 공연의 팸플릿을 보면
1: 네.
0: 그 당시에 무용 학원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무용 학원의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해요.
1: 네.
0: 지금은 거의 그거에 한 반도 운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
0: 당시에 발레 학원, 무용 학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1: 그렇죠. 그 제가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무용학원이 진짜 많고 거기에 보면 입시학원에 네. 입시 성공한 이름도 쫙 네, 붙어있고 네, 네, 있었는데
0: 네.
1: 아마 이제 그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럼 연극 분야는 어떨까요?
0: 예, 대학 그 광고 팸플릿을 보면 참 재밌는데 이 대학 공연인 만큼 대학 인근에 그런 복사집, 미용실, 네. 레스토랑 이런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팸플릿을 만들었는데요.
1: 네.
0: 당시에 재밌는 게 1990년대 초 90년대였는데 미용실 네. 커트 1,000원
1: 아.
0: 이렇게 가격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그 대학극 팸플릿을 보면
1: 네.
0: 아 생활 밀착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상가 형성과 더불어서
1: 네.
0: 이 업체의 약도들이 세세하게 아. 그려져서 어머.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1: 네.
0: 지금은 뭐 이렇게 지도 검색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찾아가면 되지만 당시에는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약도는 필수였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또 네. 업체 명이 이렇게 인쇄체가 아니라 손으로 디자인한 글씨체 있잖아요. 아,
1: 네.
0: 그래서 디자인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아까 그 복사집 얘기할 때 제가 너무 크게 웃었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복사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하면은 늘 복사집에 복사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 복사집이야말로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연한데 협찬 좀 해주세요라고
0: 네,
1: 가서 또 얘기했겠구나라는
0: 네, 네.
1: 그림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0: 네.
1: 아유 그렇습니다. 대학극의 팸플릿 속에 있는 생활들을 살펴봤고요. 음악 분야는 또 어떨까 궁금한데요.
0: 네네. 6.25 전쟁이 채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에 그 대구에서 공연된 음악회 팸플릿에는 음악가 개인의 팸플릿과 또 음악 하는 단체가 결성을 해서 교향악 운동으로 이어지기 오. 전까지 그런 여정들이 오. 살짝 드러나는데요.
1: 네.
0: 독창의 팸플릿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악 관련 출판사가 등장을 했고
1: 네.
0: 또 예술인들이 자주 가면서 교류를 했던 다방 그다음에 또 한참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피아노사 광고가 좀 많았습니다.
1: 예전에 피아노만 이렇게 딱 모아놓고 판매하는 피아노사가
0: 네,
1: 많았어요.
0: 맞아요.
1: 네.
0: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인이 이제 음악을 배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학생 뭐 교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아니면 출신 학교의 뭐 땡땡 동창회
1: 아.
0: 네, 아니면 땡땡 재직 교수 일동 이런 광고들도 많아 있었고요.
1: 네.
0: 특히 이점이 독창회의 경우에는 아까 무용과 같이 글 부조가 팸플릿에 많이 채워져 있었고요.
1: 네.
0: 또 교향악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던 대구 관현악단의 4월 혁명 기념 팸플릿에는 이 단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만큼 또 후원회를 모집을 해서 재정 분야와 예술 분야를 분리해서 운영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1: 어머, 그런 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진짜.
0: 네. 대구의 합창이 좀 그런데요. 이 합창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와 관계가 있잖아요.
1: 어허.
0: 그래서 대구의 본격적으로 이 합창이 시작된 게 1917년 7월 정도로 이제 제1교회 성가대에서 이제 혼성합창단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나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합창단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1: 네.
0: 그리고 6.25 전쟁 전후에 대구 가톨릭 합창단이 만들어지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뭐 이후에 정운합창단, 대구 코러스, 대구 방송합창단, 향성합창단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1: 네.
0: 이 많은 합창단 중에서 이제 전원 합창단과 한국 아카데미 합창단의 활동은 1980년대 대구 시립 합창단이 창단되는 그런 기반이 됐었습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노래 쪽은 개신교하고
0: 네.
1: 천주교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많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원 합창단, 한국 아카데미 합창단이 드디어 시립 합창단의 기반이 돼줬군요.
0: 네.
1: 또 이분들 공연할 때 팜플렛에 도움 주는 사람도 광고 진짜 많이 들어왔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전원 합창단은 1950년대부터 활동을 했었던 합창단이고 한국 아카데미 합창단은 1970년대 이제 활동한 합창단인데
1: 네.
0: 이 팜플릿을 보면 대구를 기반으로 한 업체의 전화번호 자릿수의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1: 전화번호.
0: 네. 그 일제강점기 때는 전화번호가 딱 세 자리였어요. 세 개였어요.
1: 어머, 그러면 세 개만 누르면
0: 되는 거였죠. 일제강점기 때는 그랬는데 1957년대 팜플렛에 보면은 업체 번호가 세 자리, 네 자리로 바뀌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62년도에 팜플렛에 보면 국번이 생겼어요.
1: 그렇죠. 이국에 뭐뭐뭐뭐 이런
0: 번호가
1: 거죠.
0: 번호가 국번 한 개 자리가 생겼는데
1: 네.
0: 또 70년대, 80년대의 팜플릿을 보면 이 한 자리던 것이 국번이 두 자리가 되고요.
1: 네.
0: 90년대 이후 되면 세 자리가 돼요.
1: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은 네 자리까지
0: 네,
1: 바뀌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팜플릿의 업체의 전화번호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의 국번의 전화번호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이동통신의 그런 변화도
1: 네네.
0: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1: 예, 이런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0: 번호가 세 자리라고? 그러면서
1: 무슨 얘기야? 막 네. 아, 그렇습니다. 광고에는 근데 또 지역의 주요 공간 녹향음악감상실에 이상한 루트도 보인다면서요.
0: 네. 1963년에 이제 공연 폼플릿에 보면
1: 네.
0: 이 고전 음악실인 녹향이 1945년에 문을 열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처음에는 이게 중구 향촌동에 있다가
1: 네.
0: 이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면 남일동으로 한번 이사를 갔다가 또 화전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또
1: 네.
0: 문을 닫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팜플릿에 그 주소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1: 똑같은 주소가 아니라
0: 네.
1: 몇 년 전에는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가 있고
0: 네,
1: 지금은 또 어디가 있죠?
0: 지금은 그 왜 보면 향촌동의 향토역사관 지하에 예, 재개관을 해서
1: 네.
0: 예.
1: 지금도
0: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서
0: 네.
1: 음악을 감상하곤 하시던데
0: 네네.
1: 그래요. 음악 사랑이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예술인 오페라. 이거 아까 오케스트라 얘기보다 더
0: 네.
1: 많은 분들이 힘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만.
0: 네, 맞습니다.
1: 오페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0: 역사를 좀 올라가면 교육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지역의 효성여대의 음악과가 개설이 시작이 되고 60년대에 이제 지역의 음악대학 전공들이 생겨났는데 이러면서 이제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오페라 공연이 선보였습니다.
1: 네.
0: 계명대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1967년에 이제 공연을 시작을 했고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성악가들이 배출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오페라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재들도 있고 역량도 있다 해서 전문 성악가로 구성된 대구 오페라단이 71년에 창단을 하고
1: 네.
0: 73년에 이제 창단 공연으로 최초의 전문 예술인의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오페라 토스카의 막이 오르는데요.
1: 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오페라 공연이 열리기 시작하는군요.
0: 네, 네. 그래서 당시를 회고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에 오페라는 고페라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 전문 예술인들과 또 학생들 파트에서 계명대학교의 학생들과 강사와 교수진들이 또 오페라를 만들고 영남대학교에서도 또 오페라를 만들고
1: 와.
0: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교 기념 때마다 당시엔 또 오페라를 한 편씩 올렸더라고요.
1: 와, 그때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진짜 힘들었겠어요. 이 오페라 하나를 딱 연기한다는 게 보통
0: 네,
1: 일이 아닌데.
0: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조연으로 출연을 하고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은 이제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 하는데 이런 오페라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보여주고 점점점 이런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종합 예술로서의 오페라를 시민들에게 다가가게 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1992년에 또 대구 시립 오페라단이 창

0: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2003년에 전국 최초의 오페라 전용극장인 오페라 하우스가 생기고
1: 네.
0: 또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1: 네, 참. 아, 그러고 보니까 대구의 오페라 축제가 왜 생겼는지도 이제 알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그 주변에 오페라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의 어떤 정성과 사랑이 또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팜플렛에는 어떤 광고가 실렸을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0: 네, 그렇죠. 대학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피아노사 광고가 많았고요.
1: 네.
0: 제과점 광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점막 오페라 외 전문 예술인들이 만들었다는 점막 오페라 토스카에는
1: 네.
0: 오아시스 레코드사 또 서라벌 레코드사 이런 양대 산맥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검은색 레코드판, LP판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시절들이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초의 오페라 토스카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해 걸러서 75년에 두 번째 공연을 했는데
1: 네.
0: 이 두 번째 공연부터는 대구의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1: 와.
0: 많이 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10주년이 되면 대구 오페라단 10주년 기념 광고에서는 그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그룹 이나
1: 네.
0: 아니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광고를 수록을 했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외에 재밌는 것을 보면 이 광고를 통해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성장을 볼 수가 있어요.
1: 기업이 잘 크고 있다.
0: 네. 예를 들면 유통업을 하는 뭐 백화점이 건축업을 하고 또 아니면 금융업을 하고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광고를 했고
1: 네.
0: 또 문화예술 공간을 이제 같이 열어가지고 우리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이다. 이런 가치를 좀 뽐내는 광고도 있었고요.
1: 네.
0: 80년 5월에 광고했는 거랑 그다음 6월에 광고했는 거랑 로고나 글씨체가 바뀌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1: 아, 이제
0: 그 로고의 뭐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는 것을 이제 팸플릿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아, 그렇네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뭐 팸플렛은 그냥 공연장에서 받아보고 아, 뭔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다가 또 이사할 때 되면 다 갖다 버리는
0: 네.
1: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 모아놓은 거 하나하나 보면은 그 안에 우리 시대 문화와 역사를 또 살펴볼 수 있겠다
0: 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정말 예술가의 열정만으로 예술은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0: 네.
1: 거 느낄 수 있네요. 뭐 공연장 밖에 있는 다방, 서점, 피아노사, 또 그 무대 올라가면 옷 입어야 되는
0: 예.
1: 양복점도 있어야
0: 네네.
1: 될 거죠. 대학가에는 복사집도 있고 술집도 있을 거고.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 추억의 그 공간으로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0: 네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관계를 나누고 또 일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1: 네.
0: 예술을 지키고자 했던 그 예술인과 지역민의 공감대가 이 광고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진짜. 아, 오늘 왠지 정말 시간여행 제대로 한 것 같다
0: 네.
1: 그런 기분이 듭니다.
0: 네.
1: 네, 지금까지 월간 대구문화 남지민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광고 얘기에서 한 자동차 광고에 실렸던 곡입니다. 마스터클래스와 보컬 달리가 함께한 후퍼스 클럽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나무노우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미연의 봄꽃으로 2부 문을 열었어요. 토요일 2부 시간은 과거의 차트를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을 함께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곡도 함께 만나볼게요. 와, 우리 PD님 센스. 이번 주에 다 소개 못한 곡 또 두 곡 더 들려드려요. 하현우의 라젠카 세이버스 이 곡하고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올게요.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셋 뮤직 올 데이 뉴. 과거 5월 마지막 주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엔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봅니다. 오늘은요, 1995년으로 차트 여행을 떠나보시죠. 아, 95년은 유독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네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또 상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온 국민이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제1차 체첸 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전쟁 같은 안팎으로 울상짓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네요. 가슴 서늘한 일들이 많아서였을까요? 유독 덥지 않은 여름을 났던 해가 95년이었대요. 하지만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만 이때도 제외였다고 하네요. 대구를 중심으로 폭염이 심해서 8월 14일에는 39.2도까지 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요계의 온도는 어땠을까요? 5위입니다.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4위는 DJ DOC의 슈퍼맨의 비애. 2위를 차지한 김건모의 핑계도 댄스곡이었고요. 3위는 015B의 슬픈 인연. 그리고 1위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 발라드였네요.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댄스로 갈 것이냐, 발라드로 갈 것이냐. 봅시다. 토요일엔 아무따 댄스죠. 다 달려보시죠. 이곳이 바로 낮과 음악 사이.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DJ DOC의 슈퍼맨의 비애, 김건모의 핑계.

보면 1995년 팝 차트에선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5위입니다. TLC의 Waterfalls. 굉장히 그루브 있는 음악이죠. 저절로 어깨가 리듬을 이렇게 타고 있고요. 4위는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 3위입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Have You Ever Really Loved a Woman? 이었어요. 자, 진짜는 2위부터예요.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투맨이 함께한 One Sweet Day. 팝의 공주와 왕자님들이 만난 진짜 황홀한 무대였죠. 자, 그렇다면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투맨을 넘어서 1위는 누구였을까요? 아, 역시 이 언니 마다나 테이커 바우가 1위를 차지했어요. 2위에 공주와 왕자님들이 있었다면 1위는 딱 여왕이 버티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95년을 장식한 팝들 쭉 만나봐야겠죠? TLC의 Waterfalls 그리고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투맨이 함께한 One Sweet Day 마돈나의 Take a Bow

0: 1995년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까지 쭉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곡을 만나볼 차례예요. 첫 번째 신곡은 제로베이스원의 탑5입니다. 컴백과 동시에 아주 무서운 기세로 차트 상위권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듣는 순간 어? 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세련된 사운드예요. 벌써부터 챌린지가 아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머, 챌린지 하니까 또 우리 나태주 씨와 함께 찍은 비상금 인생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울하고 지칠 때 한 번씩 봐주세요. 자, 이어서 소개할 곡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깜짝 공개된 IOI의 갑자기입니다. 워낙에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들어도 울컥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 기념 음원도 역시나 팬덤의 힘으로 당일 발매 당일에 실시간 검색어와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다고 하네요. 와우. 마지막으로 소개할 신곡은 독보적인 아우라죠.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5월 8일 어버이날에 발매가 됐거든요. 이제 어엿한 아빠가 됐어요. 그런 태양 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아무튼 워낙 글로벌한 아티스트다 보니까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에서 압도적인 스트리밍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럼 따끈따끈한 신곡들 만나볼까요? 제로베이스원의 탑5, IOI의 갑자기, 태양이에요. Live Fast, Die Slow.
1: Last night, made a list of my top 5 favorite things of all time. Your lips, your style, your kiss, your smile.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신곡들 제로베이스원의 탑5, 아이오와의 갑자기,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 곡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주말 주일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만나요.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매 순간순간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여정이 되셨는지요? 파스카 축제를 마치면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 과연 나에겐 어떤 여정이었고 또 어떤 초대였을까요? 그 은총의 여정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오솔길 산책 함께 시작해 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JPEM과 DES가 함께 부른 주여 오소서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도 지금 이 시기면 각 본당마다 성모의 밤 행사 준비로 분주하지 않을까요? 전례부, 뭐 성모회, 또 성가대에 속해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성모의 밤 행사 준비로 많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 거룩한 예식이 또 행사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또 드러나지 않은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새삼 감사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성모 성월 5월 각 본당에서 성모의 밤 행사로 수고하신 또 수고하고 계시는 봉사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캐롤 키드가 부릅니다. 세븐 다포딜스.

성모 성월 5월 하루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는 게 참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날이죠. 이 감사한 성모 성월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보내오신 사연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계절, 주님 승천 대추기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솔길에서 기도 손합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계절, 참 이 5월을 묘사하는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이 학교 캠퍼스 안에는 군데군데 벤치도 있고 또 뭐 잔디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또 그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뭐 낮잠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정말 가만히 있는 채 이 계절이 주는 그 여유로움과 편안함에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학생들 모습을 보면 저도 그냥 자연스레 그런 편안함 속에 스며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이 계절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계절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5월이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5월의 선물 계속 만끽하시길 기억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은 여름 날씨로 무척 더운 것 같아요. 지금은 봄인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여름을 느끼고 있다니, 기후 변화가 점점 바뀌어 가는 듯해요. 오늘도 신부님의 멋진 목소리 들으며 기도의 오솔길 함께합니다. 네, 2037님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뭐 5월 봄 아름다운 날씨이긴 하지만 또 이 중간중간 정말 여름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무더웠던 날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 반, 뭐 농담 반으로 뭐 올 겨울은 또 얼마나 더 더울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기후 변화와 또 생태계의 뭐 변화, 위기, 뭐 이런 걱정 담긴 이야기도 나누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요.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닥친 가장 무거운 하나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매년 이맘때 5월 정도 되면 이 기상청에서 그해 여름 날씨를 이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뉴스를 일기예보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번 기상청에서는 이 예전만큼 이 다가올 날씨가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해요.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워낙 뭐 변수도 다양하지만 예전만큼 이 지구의 날씨를 영향에 끼치는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변화되는 이 주기가 너무 많아지고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변화 속이, 이런 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 문화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을 갖고 좀 바라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노력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이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먼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2037님 감사드리고요. 라일락 향기님, 신부님 철쭉 올립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하느님 작품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라고 또 풍경 남겨주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돈데보이, 네, 제이님의 돈데보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음원을 찾아보는데 제이

시간이 바로 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에서 각자만의 색깔로 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여러 꽃들, 나무들, 풀잎들 볼 때마다 아, 하느님의 이 창조 작품 속에 담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가 아,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라일락 향기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이 하느님의 작품의 그 아름다움, 나 또한 또 우리 모두가 그 귀한 하느님의 손길이 담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노래 속에 또 잠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일락 향기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치유가 부릅니다. 돈데보이.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머무시는 성령,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카드 뽑는 이벤트 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에 꼭 받아보고 싶은 성령 은사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항상 은사 카드 뽑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선물, 신앙생활을 한층 성장시켜줄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의 이 상태를 살펴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 슬픔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들도 스승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르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숨을 불어넣어주는 장면에서 다른 성경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 숨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실제 우리가 쉬는 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그 자체로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을 잘 쉬는 일이 생명체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숨을 잘 쉬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이 성령을 만나는 첫째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수도자들, 수행자들에게 숨쉬는 법을 가르치고 또 배우도록 하는 것은 기초 수련의 과정으로도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쉬는 숨은 매우 얕고 가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숨에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 들어오기도 하죠. 성령을 만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일은 숨쉬는 일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우리가 그 숨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령 하느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물면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나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네, 묵상 음악 들으시면서 자신의 숨에 편안히 머무르셨나요? 저희 CPBC에서도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해서 성령 치른 뽑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CPBC 플러스 앱을 열고 성령 치른 뽑기를 클릭하세요. 지혜,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경외심, 7가지 은사 중 과연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받으신 은사와 기도 지향, 이벤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성령의 비둘기가 새겨진 기도 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성령의 은총도 받고 기도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는데요.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CPBC 플러스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스텔라님, 신부님 언제나 고마운 복음 묵상 듣고 있어요. CPBC 앱에서 다시 찾아서 읽어보아도 마음을 담아 신부님 목소리로 들려주신 복음이 더 깊은 향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마리스텔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의 오솔길 산책에 동행해 주시고 또 복음 묵상의 코너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정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목소리를 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죠. 저의 또 성찰과 나눔이 또 스며들어 있는 복음 묵상에 또 그걸 반갑게 맞아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향기가 내 마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더욱 은은하게 퍼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들, 이 세상에 그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마리스텔라님 앞으로도 계속 네,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저는 지금 페스카라에 있고요. 계획대로 란치아노를 가기 위한 버스 기다리고 있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하루, 한국에서 밀라노로 하루, 밀라노에서 페스카라로 하루,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동, 페스카라에서 란치아노로 이동한답니다. 지금 우리 디오니시아님 이탈리아 성지 순례 중이시죠? 언제 이 순례가 마무리가 되는 걸까? 이게 아마 마지막 순례 코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소감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왔는지 아니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냥 생각 없이 떠다니려고 왔는지 헷갈리는 순간도 있었답니다. 페스카라에 있는 성모 칠고 성지에서 미사를 드리고 난 후 갑자기 신도 나고 힘도 나기 시작했답니다. 네, 이제 아마 성지순례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성지순례의 은총, 저도 좀 유럽 쪽에 있는 성지순례를 이렇게 신자분들과 함께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정이 정말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머물기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이 정말 숨가쁘게 순례를 하곤 하는데, 저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아, 이렇게 순례를 이렇게 빡빡하게 짜나, 좀 한 군데 좀 오래 좀 머물도록 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 얼마나 더 좋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곤 했었는데, 이 성지순례의 은총은 물론 그 장소, 그 자리에 머물면서 받게 되는 이 은총의 선물도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끝내고 돌아와서 일상 안에서 그 자리를 다시 떠올려보고 기도 중에 기억해보고 또 그 순간순간들을 성찰해 보면서 내 안에게 다가오는 선물들도 참 깊고 많구나라는 것을 다녀와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분주하게 올라온 성지순례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네, 많이 느끼고 오신다면 돌아와서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새롭게 이 성지순례를 통해 전해지는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무사하게 순례 잘 마치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8799님, 80대 중반 아빠가 갑자기 의식이 없으셔서 입원했습니다.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히 회복 중이신데 병원에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합니다. 이번에 회복된다 해도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더 걱정이고요. 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게 될까 많은 걱정입니다. 일단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게 우선이긴 하겠죠.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8799님 아이고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아빠의 모습,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파도, 쓰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좀 파괴하는 그런 고통, 시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혼자 헤쳐나가야 할 일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좀 부딪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날에 대한 걱정, 또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모두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아버님의 치유와 케어를 위해 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때 저희의 모든 약함과 죄성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온누리 새롭게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나이다. 약한 저희에게 경외와 용기, 의견과 지식, 지혜와 통달, 그리고 효경으로 남기신 말씀과 약속 하나하나 다시 새기고 알아듣게 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위로자 성령을 내리시는 주님, 저희 사는 날에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모두 주님께 맡기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 잠재워 주소서. 의식을 회복하신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속히 쾌차하시어 다시 가족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앞으로 병원비 걱정과 다시 같은 일을 겪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안겨주시고 어려움 헤쳐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소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약한 저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바구곤이 부르는 사막의 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처진 달팽이가 부르는 말하는 대로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나 스무 살 적에

0: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것만큼 우리 인간의 약함이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말은 없는 듯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해도 이내 다른 것들의 정신이 팔립니다. 그것들에 현혹되면 초심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전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던 베드로가 굳이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앞만 보고 가면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한 제자를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전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복음은 베드로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뜬금없는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고 다시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소문만 생성되고 말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에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수시로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 중심을 잃고 말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초심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마시는 생수도 주말이면 어쩐지 더 시원하고요. 매일 보는 산책로도 더 푸르게 느껴집니다. 이 꿀 같은 토요일, 혹시 홀로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말을 봤어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라고. 외로움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고, 고독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외로움은 당하는 것이고, 고독은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혼자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호젓한 고독 마음껏 누려보세요. 온전히 내게만 집중하는 휴일, 꽤 근사하잖아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0: 나의 5월, 곽진원의 목소리로 오늘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보내는 휴일도 있지만 혼자 고요하게 보내는 휴일도 있죠. 사실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외로움이 당하는 거라면 고독은 선택하는 거라는 말이 제게는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다면 고독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어쩌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곁에 두는 친구와도 같은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젓한 고독의 시간, 달콤한 5시만 곁에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빨간 의자, 장미의 미소 함께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먹보의 나라다. 이거 꽤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인 3명 중에 1명은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간대요. 한 업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얘긴데요. 아시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한국 여행객의 34%가 여행의 주요 목적으로 미식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한 먹보의 민족도 있더라고요.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건 대만이었고 2위는 베트남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만과 베트남에 이어 3위였대요. 솔직히 이 얘기에 공감 많이 되시죠? 미식으로 충만해지는 여행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통영에서 먹었던 충무김밥, 제주에서 먹었던 전복죽, 강릉에서 먹었던 닭강정, 제가 잊을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죄다 음식으로 여행지를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여행지에선 또 어떤 별미를 먹을까 하는 것도 여행의 큰 기대이자 기쁨이겠죠? 정하로 뭐해? 에디킴 이쁘다니까.

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최근에 화제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 저도 재생 버튼을 눌렀죠. 영상 속에선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물류 작업에 한창이었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택배 박스를 옮기고 돌리고 심지어 라벨 방향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맞추더라고요. 물품 하나를 처리하는데 평균 3초! 단 3초 만에 처리를 하는데 하루에 최대 2만 8천 개 이상의 택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칭송하지만 조금 섬뜩하기도 하죠.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 로봇을 보며 이렇게 점점 노동자의 자리가 적어지는 게 아닐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런 제 걱정이 기후위기를 바라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피커 투나잇, 태양 링가링가 두 곡 이어드릴게요.

보통의 우리. 뜨거운 냄비에 손가락 화상을 입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따갑고 화끈거립니다. 결국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했죠. 그러니까 약을 내어주시면서 약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상 자국이 잘 안 보인다고 늦게 왔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연고 자주 바르세요. 화기를 잘 빼야 합니다. 저는 약사 선생님의 당부를 잘 지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따갑고 화끈거리던 통증이 점차 가라앉는 게 느껴졌죠. 손가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부도 있구나. 약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다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매번 이렇게 어딘가 다치고 깨지고 화상을 입어가며 배우는 인생.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삽니다. 혹시 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겼다면요. 외면하지 말고 잘 돌봐주세요. 우리 몸과 마음의 화기를 잘 빼가며 살자고요.

C타임 약 보통의 우리에 이어 드렸습니다. 물건에도 다치지만 사람에게도 상처난 마음, 그것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제때 잘 치료를 해줘야겠죠? 이번 주말은 그렇게 돌보는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철마다 아름다운 제주, 제주 한림의 초록초원에는 자연과 근사하게 어우러진 성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코미들 중에도 많이 가보셨겠죠? 근사한 전경과 신선한 유제품으로 알려진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 목장의 중심에는 고 임피제 신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한국 이름 임피제. 임신부는 1953년 25세 나이로 고국인 아일랜드를 떠나 한국에 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당시 열악했던 환경이었던 제주에 찾아가서 평생을 헌신했는데요. 그런 임신부가 중심이 돼 만든 공동체가 이시돌 협회와 목장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70년의 인연, 한 외지인이 제주의 마을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었던 한 사제의 삶. 새로 나온 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초록 이야기였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에즈원 원하고 원망하죠. 신해철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요즘 참외가 노랗고 맛있어지는 시간입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참외 어떻게 드시나요? 그냥 깎아서 먹어도 좋지만 한번 참외 샐러드로 드셔보시는 건 어때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일단 참외를 잘 씻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다 깎아도 좋지만 노란 부분을 살짝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색감이 화사해지거든요. 씨는 숟가락으로 긁어서 제거하고요. 과육은 편 썰어 둡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 마늘로도 충분한데요. 참외실을 눌러서 생긴 참외즙과 레몬즙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편선 참외를 접시에 올리고 드레싱만 뿌리면 끝입니다. 거기에 루꼴라나 견과류를 추가해도 좋고요. 상큼하고 달콤하고 신선한데 거기에 보기도 좋은 참외 샐러드. 만들기는 너무 간단한데 맛은 절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나를 위한 요리로도 손색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한 접시 내어주기에도 딱 좋은 제철 샐러드입니다. 여자친구 유리구슬

여자친구 유리구슬 샤이니 재현 두 곡 함께 들었어요. 앞서서 새로 나온 책 소개를 하면서 제주의 성 이시돌 목장 얘기 함께 했는데요. 모르고 발걸음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임피제 신부님의 생을 알고 나서 그곳에 간다면 분명히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로 제주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번 여름에 혹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성 이시돌 목장도 한번 계획에 살짝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도 제주도는 자주 갔는데 이시돌 목장은 한 번도 못간것 같아요. 이번 여름 휴가 제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걸요? 생각만 해도 푸릇푸릇한 초원과 싱그러움이 벌써 기분이 설렙니다. 자, 이렇게 휴가 생각 등등등 기분 좋은 상상, 기분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주말 마저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끝곡으로 최승원 제주도의 푸른 밤 전해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오래전 언젠가 퇴근하시는 부모님의 지친 표정을 보고서 아, 사랑이란 고단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매일 힘들게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들어도 꾹 참는 것이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서 뭐겠어요. 사랑의 낭만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밥 먹여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낭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지금. 저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고단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토요일 저녁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1: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고증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5월 23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이적의 다행이다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뭐 남편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내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마음들을 자녀들이 언젠가는 다시 그 입장이 되었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하는 거를 누가 알아줄까 싶어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소리 없이 말 없이 묵묵히 버텨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 새로운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끼웃끼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이리부터의 이웃 끼웃끼웃. 네, 오늘도 아주 엄청난 현장에 다녀오신 허윤이 리포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난 현장을 기웃기웃하고 왔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2: 지금 약간 그 글로벌한 향기가 나요. 글로벌한 향기.
3: 그렇죠. 네.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인 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네. 이 즈음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이주 축제나 다문화 축제가 늘 이제 많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는 올해 18번째 행사로 네, 세계 가족 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만 50명이 넘는 비교적 지역에서도 큰 그런 센터이기도 하고요. 네. 지역민들 참여 수까지 하면은 뭐 3,300명 추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날 6시간 정도를 진행하셨는데 네. 굉장히 긴 시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참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공연과 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는 네. 저도 몇 차례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지역민들이 이제는 그 다문화 수용 지수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걸 여쭤보면 예전에 잘 몰라요 이러고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마디씩은 꼭 해주셔서 취재해도 이제는 아 어려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만 받쳐준다면.
2: 그렇군요.
3: 예, 비교적 날씨가 좀 덥긴 했지만 예, 지난 5월 16일 예, 동대문구청 앞에 바로 미래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2: 네.
3: 지역민들 다양한 참여 소감을 좀 여쭤봤는데요. 우선 어린이들이 알로하 하면서 막 그 참여하는 이주민들 의상을 입고 막 이동을 하시는 걸 보고 막 인사를 하길래 네. 어린이들 인터뷰부터 먼저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고요. 다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2: 네.
4: 내년에 또 왔었는데 재미있어요. 되게. 원래 나라는 조금밖에 몰랐는데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알로하예요. 하와이에 인사 말이에요. 하와이에 가고 싶어요. 오늘 세계 가족 축제도 갔었고 한번 말을 배워가지고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5: 이런 이제 5월 가정의 날이니까 그 달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해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왜냐면 아이들이랑 주말에 맨날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풀리니까 주말에 늘 고민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소식 듣고 이제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 베트남의 수평 잠자리야.
7: 신기했어요.
8: 미국이나 멕시코, 필리핀, 대만 등 많은 나라요. 제 기억에 남아요.
9: 제가 매년 오고 있는데 이 때마다 좀 생소했던 나라들 음식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알고 수 있어가지고 엄청 유익하고 전 동네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많은 줄 몰랐는데 올 때마다 좀 신기해요.
10: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7: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고 이런데 그 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동대문구가. 그러니까 뭔가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동대문구가 움직인 게 아닌가 하고 동대문구민으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편견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면 좀 더 편견도 벗겨지고 뭐 오해도 풀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평화롭고 또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10: 다른 지역 사람인데 동대문구로 한번 이사 와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 그만큼 재밌고 다채로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사 올 만큼.
3: 곧 동대문구로 이사 오실 분도 계십니다. 아, 1,300명분 예. 그 인원 가운데서. 네.
2: 아, 너무 재밌고요. 자, 오늘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제18회 동대문구 세계가족축제 현장의 목소리 담아와 주셨고 시민분들 인터뷰하실 때 막 그 진짜 세계 음식들 맛보시면서
3: 느껴지시죠?
2: 막 지금 입안에 약간 다 못 했는데 또 말은 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으로
3: 빨리
2: 들었습니다.
3: 드시고 가실까봐 네. 제가 드시는 동안에 이제 부스에서 음식까지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 놓으셨더라고요. 요즘엔 어떤 행사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청결 뭐 안전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행을 하고 계시구나 느껴졌고요. 음식 드시고 빨리 또 그 다회용기 버리는 데가 다 요즘에 마련이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바로 또 가실까 봐 제가 드시는 중에 죄송함을 무릅쓰고 인터뷰했는데 네. 예비 신부셨어요. 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려 있는 시선, 예, 확실히 그래서 여쭤봤더니 역시나 그 예비 신랑분도 굉장히 아까 좀 뒤에 말씀해주신 분인데 동대문구 이사하신다는 분 말고 네. 또 앞에 말씀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 말씀이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 화면으로만 보거나 전해들은 얘기로는 그런 어떤 세대의 혹은 종교 간의 뭐 인종 간의 뭐 이런 좀 벽이나 차이를 괜히 부각해서 더 혐오의 시대로 갈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얘기 나눠보고 먹어보고 또 공연도 봐보고 하니까 확실히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기도 하고 편견이 만약에 있었다면 좀 얕아지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른들은 확실히 음식 부스에 많이 계시고요. 네. 어린이들은 그 체험하는 장난감을 만들고 뭐 하나라도 이렇게 가져가는 프로그램에 예, 많이 이제 부스가 조금 복잡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았던 곳은 쪼온쪼온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그 대나무 장난감이거든요. 수평 잠자리라고 한 우리말로는 그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수평으로 그 대나무로 잠자리를 만들어서 그 잠자리가 이제 평평하게 잘 세워지는 것 그게 이제 전통 놀이래요. 베트남에서 따로 장난감이 없고 그러니까 많지 않고 주로 어릴 때부터 대나무로 많이 만들어서 노는 문화여서 그 수평 잠자리를 만들어서 가져가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장 많은 그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잠자리가 어떤 날씨를 좀 가늠하는 우리나라 외 어른들도 제비가 뭐 낮게 날면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있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공통적으로 그 잠자리로 베트남은 이제 날씨를 가늠한다는 건데 습기 때문에 높이 못 나니까 날개가 무거워서 뭐 그런 걸로 날씨를 가늠한다는 베트남 이주민 봉사자님 선생님들이죠. 이분들 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다양한 국가의 그 내 나라, 내 고향. 예. 마지막에 그 후반에는 미얀마가 고향인 분이 말씀도 해

0: 가 높이 날아가요. 장난감에 대나무로 많이 있어요.
1: 태국은 우리나라가 여행을 바다도 좋고 그리고 산도 많이 있어요. 샹마이 혹시 샹마이 샹라이가 여행 너무 좋대. 그리고 바다 쪽은 푸켓가 유명이에요. 날씨가 좀 더워서 하지만 그 음식이 안 비싸요.
0: 미얀마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사예요. 맛있어요. 90%는 물기아웨요. 5%는 기둥기아웨요. 5%는 다른 기아웨요. 그리고 지금은 내천중이에요. 군인이 나라 관리해서 내천중이라서 국민들 너무 힘들고 있어요.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그 회복하면 나라 회복하면 좋겠어요.
2: 대만 사람들 거의 인간미? 인간미 있어요. 대만 남쪽 그 高雄이라고 그 지금 제일 핫한 지역이에요. 高雄 부산 같은 거예요. 부산 그 해산물도 맛있어요.
3: 네, 진짜 이 현장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자기 나라를 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4: 그쵸.
3: 그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셨습니다.
4: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어느 나라에 이민이나 뭐 결혼을 통해서 갔다고 하면 내 나라 한국을 소개한다고 하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3: 그럼요.
4: 예,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누군가 요청해 준다면 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를 한 줄 정도는 생각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3: 네.
4: 아까 태국 그 이주민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바다와 산이 다 아름다워요. 뭐 치앙마이, 치앙라이 뭐 갈 곳 되게 많고 산은 산 쪽은 그렇고 바다 쪽은 푸켓 많이 와요. 뭐 이런 말씀 전달이 잘 안 되셨을까 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만 분은 대만이 인간미가 있다 사람들이
3: 네.
4: 그 아시아 민족의 약간 특성이기도 한 것 같은데
3: 약간 정 같은 그쵸, 느낌이 그쵸. 있잖아요.
4: 예, 인간미가 있다는 그 표현이 좀 재밌어서 말씀 담아봤고요. 이런 축제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예전에는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면 뭔가를 배우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젠 이주민들도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유학생들도 한국에 즐기러 오는 또 이런 지역의 센터에 뭔가를 좀 재미난 프로그램을 찾으러 오는 문화로 바뀌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3: 네.
4: 지역사회에 이런 센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고 점점 뭐 세상이 좀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3: 네.
4: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융합이 되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이제 AI까지 뭐 들어오고 이러면 진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3: 네.
4: 근데 이렇게 좀 변화되고 더 건강하게 정착하는 이주민들이 많아질수록 또 지역민들도 뭔가 이렇게 타지에서 온 분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지역민들이 많아지는 걸 현장에서 느낄수록 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만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그렇죠. 네.
4: 내년은 더 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3: 매년 한 요 정도 그 5월 날씨 좋을 때쯤 딱 하루를 정해가지고 네, 하는 거죠?
4: 그렇죠. 세계인화의 날 즈음에 5월 네. 20일 전후로 해서 네. 동대문구 가족센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3: 네.
4: 한미영 센터장님 그리고 어머니 한 분이 아이들도 변화되는 걸 느끼고 나도 성장하게 된다. 부모가 먼저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바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 네.
5: 한국엔 이런 문화가 있어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 그 이주민 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나 다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즐기셔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재밌다는 표현을 쓰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컨텐츠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구나.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아, 지금 이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세계적으로 같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시대다 보니까 똑같은 지역 주민으로 또 바라봐 주시고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이웃이라는 입장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이제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하고 나니까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대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베트남 친구도 있었는데 좀 더 친근감 있게 대하기도 했고, 또 걔네 나라에서는 이런 말도 쓴대, 이런 것도 먹는데 이러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금 이제 다 같이 사는 문화를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의 시선 먼저 보시면서 그냥 아이들 그냥 이렇게 체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좀 다가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0: 네, 허윤일리부터의 이웃기웃기웃. 오늘은 동대문구 가족센터 주최 주관 제18회 동대문구 세계가족축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 동대문구 가족센터 한미영 센터장님과 참여 지역주민 한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더 번창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거겠죠?
1: 네. 지역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던 분들도 들어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저도 대만만두 먹었거든요. 어떤 남성 참여자분이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빨리 먹고 다음 취재 가려고 여쭤봤더니 바로 그냥 드시면서 대만만두요. 대만이래서.
0: 대만만두.
1: 사진에 제가 클로즈업해서 찍은 부분이 그 대만의 부추새우 만두거든요.
0: 와, 맛있겠다.
1: 맛있네요. 네. 그러니까 구우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아무튼 다음에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진짜 즐거운 현장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세계 가족 축제 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허위로부터님, 다음 주에도 더 기대되는데요. 네.
1: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축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의 라디오 커뮤니티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빠다니엘 PD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고 친근감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CPBC에 인플루언서를 모집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CPBC 유망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길은 첼리나님을 모셨습니다. 첼리나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세례를 받고 이제 막 9개월 차가 된 새내기 가톨릭 신자이자 CPBC 유망주로 활동하고 있는 오길은 첼리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뭐 신자가 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유망주까지 되신 다음에 또 라디오까지 하게 되시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앞서가서 떨렸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많이 떨립니다.
0: 네, 너무 떠시지 마시고 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일단 우리 첼리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지 9개월밖에 되시지 않으셨지만 네. 어느 본당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지도 물어봐도 될까요?
1: 네. 네. 저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저 본당은 이제 집에서 가까운 송파동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0: 송파동 성당에 아주 인물이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런 걸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또 따끈따끈하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최신의 지식을 가지고
1: 맞습니다.
0: 또렷하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활동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더 활동을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지금 오길은 첼리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달에 그 CPBC 유망주라고 해서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이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유망주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1: 네. 일단은 CPBC 유망주는 가톨릭 평화방송과 청년들이 함께 가톨릭 신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친근하고 재밌게 전하는 청년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각자의 재능을 살려서 블로그, SNS, 영상 등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의 일상과 다채로운 저희 가톨릭

0: 교회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과 비신자분들도 부담 없이 성당에 다가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그 청년 크리에이터의 맑은 시선으로 저희 가톨릭교회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리고 세상과 가톨릭을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는 그런 활동 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설명을 하실 정도로 진짜 이 활동 자체에 굉장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기른 첼리나 자매님께서는 CPBC 유망주로는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신 거긴 한데
0: 네.
1: 이전부터 그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 블로그의 포스팅의 그 퀄리티라고 할까?
0: 퀄리티요?
1: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요.
0: 아, 그 정도는 아닌데.
1: 예, 아, 뭐, 약간 비행기 태워드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진짜로 이게 뭐 하나를 쓰시더라도 허투루 쓰시지 않고,
0: 맞습니다.
1: 굉장히
0: 그렇죠.
1: 한 포스팅에 딱 보면, 아, 이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쓰셨구나. 이 하나 쓰시는데 거의 한 3시간 걸렸을 것 같다.
0: 맞습니다.
1: 그 정도로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게
0: 네.
1: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원래부터 하셨나요?
0: 사실은 원래 제가 뭘 체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1: 네.
0: 또뭘잘 먹기도 해서 맛집이나 뭐 영화 전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담는 블로그를 시작을 처음 했고요.
1: 네.
0: 그때쯤 이제 제가 세례를 받기 시작하기 전 예비신자 단계였는데 뭔가 그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준비할 때그 예비신자 눈높이에 맞는 가톨릭 정보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직접 겪고 배우고 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같이 정리해 두면 저처럼 성당 문턱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기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한번 기록해 볼까라고 하셨지만 원래 쓰시던 구력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조금 더 내가 공들였으면 더, 이거 접하시는 분들이 고급 정보를 얻지 않을까 하면서
0: 맞습니다.
1: 조금씩 정성이 막 더해지더니
0: 맞아요.
1: 결국에는 하나의 포스팅을 하는데 두세 시간은 기본이 되게
0: 네.
1: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0: 네.
1: 뭐, 지금 그 세례 받으신 지 9개월 정도 되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1: 네. 이거는 뭐 블로그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0: 네.
1: 기른 첼리나님처럼 스스로 성당을 이렇게 알아서 찾아간 분들을 보면 저는 괜히 좀 어떤 마음으로 성당에 찾아가시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서 쓰시게 됐구나, 그래서 입교를 하시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 이렇게 하시게 되었습니까?
0: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좀 독실한 개신교 신자셔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다녔던 모태 개신교 신자였고요. 사실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예배 시간에 교회 간다고 해놓고 교회 계단에 이제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가 어머님이 헌금하라고 1,000원씩 꼭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교회 식당에서 핫도그 사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다고 했던 그런 철없는 어린 아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거의 무신론자처럼 지내면서 그냥 힘든 일이 생겨도 사실 그냥 나는 늘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이제 버텨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1: 있죠.
0: 그 순간 제가 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게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이제 성당을 들어갔었는데 되게 뭔가 평온함을 느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집 근처, 이사를 간집 근처에 성당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문턱 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성당 문을 결국 두드리게 되고 현재는 지금 거의 다른 생활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제가 가장 약해져서 무너졌을 때 그 주님께서 이제 그만 헤매이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아마 부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네. 그런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네네. 사실은 원래는 개신교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네네. 어머니께서도 여전히 독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네. 그쪽으로 가지 않고 또 성당 쪽으로 갔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0: 아, 맞아요.
1: 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똑같이 예수님 지저스인데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0: 근데 약간 그 뭔가 그 방식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누군가와 이제 처음 친해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좀 낯을 가리는 타입인데 거기에서는 너무 이제 막 따뜻하게 안아주시긴 하지만
1: 맞죠.
0: 예, 거기에 조금 너무 이제 아직은 전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상대방이 다가오니까 좀 그게 좀 힘들었던 것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저는 좀 조용하고 약간 저만의 그 신앙으로 좀 그렇게 좀 가지고 싶은데 뭔가 그 개신교 교회 분위기랑 제 성향이랑은 조금 그 방향성이 틀렸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고등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나와가지고 개신교 계열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구들과 함께 부흥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그 개신교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어쨌든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0: 네.
1: 좀 반반씩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건 저도 조금 공감합니다.
1: 네, 왜냐하면 저희 천주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묵상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0: 네.
1: 뭐 그렇긴 한데
0: 맞아요.
1: 너무 또 가끔씩 생각이 드는 거는 나를 너무 방치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0: 맞습니다,
1: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기른 첼리나 자매님처럼 막 열심히 뭔가에 막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네.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0: 맞아요.
1: 쉽게 또 나를 성당 문턱에 갖다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0: 네네.
1: 여러모로 좀 서로 네.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0: 전 환영입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장 보통의 초대석 오늘은 CPBC 유망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길은 첼리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첼리나 자매님께서는 원래부터 블로그를 열심히 잘 하셨고
0: 네.
1: 그동안은 맛집이나 여행 이런 것들 글을 주로 쓰시다가
0: 네.
1: 현재 가톨릭 관련된 글들을 양질의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막 길게 써지는 글들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첼리나 자매님이 생각하는 가톨릭 인플루언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도 궁금한데요.
0: 제가 생각하는 가톨릭 인플루언서는 그냥 그저 단순히 뭐 종교를 널리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저처럼 신앙의 문턱을 좀 한 뼘 낮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가톨릭이 조금 무겁고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사실 그 신앙들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사실 저 역시 아직 1년도 안 된 그런 부족한 신자지만 오히려 그래서 처음 가톨릭을 접하는 분들의 그 막막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복음을 전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책임감도 좀 굉장히 묵직하게 느끼고 있는데
1: 네.
0: 그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뭔가 제 일상 속의 태도와 행동에서 좀 신앙의 향기가 배어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좀 늘 스스로 돌아보고 또 배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천주교라는 종교 자체가 좀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 또 그 불친절함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경건함 분위기와 좀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려운 어른들이 꼭 있잖아요. 약간.
0: 맞아, 맞아요.
1: 근데 그런 어른한테 뭔가 배우고 싶어서 가까이 오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는데
0: 네.
1: 입교자의 마음에서 좀 더 쉽게 다가가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글을 한번 써서 더 문턱을 낮추고 싶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아무래도 뭐 공부한 지 이제 가장 최근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뭐 틀리지는 않으실 테지만
0: 이렇게
1: 콘텐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네. 뭔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0: 아, 네, 맞아요. 그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1: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0: 정말 서칭을 엄청 합니다.
1: 검색을.
0: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CPBC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 그랬어요.
0: 네, 그래서 일단 성경 말씀 찾을 때도 뭐 굿뉴스 기본으로 하고 이제 CPBC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가톨릭 출판사 뭐 관련된 모든 그 자료들을 계속 찾아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초반에 실수를 했던 게 저는 이제 예전에 가톨릭이라고 이제 오해를 해서 가톨릭인 줄 모르고 처음에 글을 가톨릭으로 다 썼었어요.
1: 네네네네.
0: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가톨릭 신자분이 이거는 가톨릭이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이제 정정이 됐다라고 이제 전달 주셔서 그때 또 새롭게 배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제 주변에 이제 개신교 신자분들도 아직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카톨릭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근데 그냥 가톨릭으로 이제 표준어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이 있고
0: 네.
1: 그거를 뒤늦게 알아서 그럼 다시 고치셨어요?
0: 네, 싹 다 다시 고쳤습니다.
1: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를 뻔했네요.
0: 네, 진짜 모를 뻔했어요.
1: 안 말씀하셨어도 사실은 티가 안 났을 부분인데 또 양심상
0: 네. 네,
1: 좋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본당에서도 이렇게 우리 첼리나 자매님께서 열심히 뭔가 글을 쓰고자 하고 또 인플루언서로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 열의를
0: 네.
1: 신부님이나 수녀님들도 알고 계신가요?
0: 모르실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0: 네.
1: 아직 그 본당까지는 알리시지는 않은 단계이군요.
0: 이게 사실 제가 네. 뭐라 그러지? 아직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1: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0: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유망주로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CPBC를 통해서 많은 지도 조언이나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1: 네네.
0: 이제 그런 거를 좀 되도록이면 빨리 습득을 해서 이제 나중에 자랑스럽게 한번 신부님께 말씀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0: 네, 맞습니다.
1: 보통은 어려운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짜잔 사실 저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0: 맞아.
1: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가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른 첼리나 자매님은 앞선 그 앞에 네. 케이스이신 걸로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쓰시다 보면은
0: 네.
1: 그 블로그 자체가 약간 소통형 플랫폼이잖아요. 막 댓글에
0: 네네.
1: 잘 보고 가요.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두세 시간 고생한 게 눈녹듯이 사라지고 막 그런 게 있을 텐데
0: 네네.
1: 그런 댓글이나 반응들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반응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사실 제가 썼던 글 중에 진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올해 초에 다녀왔던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창세기 연수 후기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서 모임의 연수의 자세한 세부 내용은
1: 비밀입니다.
0: 네, 맞아요. 네, 나중에 갈 청년들을 위해서 좀 여백처럼 남겨두는 소중한 선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게 이제 자세히 정보가 적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썼던 글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은총이나 뭐 기쁨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온전히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뭐 잊고 지냈던 연수 때가 이제 뭐 뜨거운 감정으로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그 청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좀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아마 이런 활동들을 좀 그러니까 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아마 공감이 아닐까 아무래도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좀 진심어린 고백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를 느낄 때 좀 가장 큰 보람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1: 근데요, 네. 여담이긴 한데
0: 네네.
1: 세례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0: 네네.
1: 성소 연수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시작하시면 그냥 막 우다다다 해갖고 막 가시는 스타일이시군요.
0: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1: 네.
0: 그 제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예비신자 마지막 이제 수업 때 이제 봉사자들이 얘기하세요. 이 무조건 청년 활동을 해야지.
1: 그쵸.
0: 안 그러면 이제 냉담자가 되거나
1: 그럼요.
0: 이제 성당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성당을 안 오게 된다.
1: 맞습니다.
0: 뭐든 해야 된다.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전례단 뭐 성가대,
1: 맞아요.
0: 뭐 성서모임 이렇게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성가대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1: 아 소거법으로 가는군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전례단 아직 기도문을 완벽하게 다 외우지 못했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전례단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럼 일단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 알자. 창세기부터 알자. 해가지고 성서 모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게 해서 세례 딱 끝나서 세례 받으시자마자 바로 네. 공백 없이 네.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0: 맞습니다.
1: 우다다다 해서 창세기 연수까지 갔다 오신.
0: 네네.
1: 근데 좋았죠? 좋았죠.
0: 네.
1: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은데 잘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 갔다 와서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거의 전도사였어요. 무조건
1: 이 좋은 걸 무조건 해야 된다. 에,
0: 이거 창세기 연수 무조건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1: 그럼 그 다음 과정도 지금 이미 시작하셨습니까?
0: 아 사실 지금 사실 탈출기를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탈출기 전에 저는 성서모짜리 지금 명동성당에서 듣고 있거든요.
1: 진짜 찐 코스로 가시는데요?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성서모짜리 이번에 이제 끝나면 가을에 이제 다시 탈출기 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 이야,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고
0: 맞습니다.
1: 뜻이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0: 네,
1: 그것을 우리 오길은 첼리나님과의 대화에서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석 다니엘 PD입니다. 자, 오늘 가장 보통의 주대석 CPBC 유망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길은 첼리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첼리나 자매님께서 이렇게 공부도 계속하시고 열정을 계속 가지고 계신데 가톨릭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에 좀 더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계속 하시다 보면 더 생기실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0: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신앙 기록을 계속 써왔잖아요.
1: 네.
0: 근데 앞으로는 이제 CPBC 유망주로 활동을 하면서 좀 영상 콘텐츠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되게 짧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쇼폼 콘텐츠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뭔가 저의 이제 카톨릭 신앙 안에서의 일상의 브이로그나 이제 좀 릴스를 통해서 좀 더 활기찬 청년 공동체 모습 아니면은 뭐 일상 속의 신앙의 순간들 이런 거를 좀 담아보려고 하고요. 뭔가 화면을 쓱 넘기는 터치 한 번으로 이제 복음의 기쁨이 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이신지 오늘 또 이 라디오 함께하시는 이 순간에도 영상을 지금 좀 촬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부디 잘 쓰이길 바랍니다.
0: 메모리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래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0: 네.
1: 충분히 또 경험이 되니까
0: 네. 네,
1: 저는 길은 첼리나님의 이 도전을 응원을 하고요. 자, 가톨릭 신자분들의 특징이면 특징이랄까 그게 겉으로 표현하는 걸 조금 주저하시고 좀 안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만 이렇게 약간 좀 샤이하게 신앙을 간직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 신앙을 표현하거나 내가 가톨릭 신자다라는 걸 주변에 알리기를 조금 부끄러워 뭐 이렇게 하시는 청년 신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혹시?
0: 신앙을 좀 겉으로 표현하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토닥여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그 저 역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내가 감히 뭐 천주교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너무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좀 괜히 쑥스럽고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게 누군가 이제 억지로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뭔가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삶의 자리에서 좀 자연스럽게 번져서 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거 하나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 아주 좋습니다.
0: 제가 그 올해 초에 창세기 연수 파견 미사를 다녀오면서 창세기 연수를 다녀오면서 파견 미사 때 이제 초대 지도 신부님께서 전해주신 시 한 편이 지금 저의 신앙적 지침이 됐는데요. 그 바로 박희준 시인의 하늘 냄새라는 시예요.
1: 네.
0: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라는 되게 아름다운 구절이 있거든요.
1: 네.
0: 이 구절처럼 뭔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일상 속에서 이제 흔하게 할 수 있는 뭐 작은 배려나 친절을 베풀면서 그 부드러운 그 뭔가 행동 하나만으로 저희는 이미 그 온몸으로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뭐야? 굳이 이런 거를 알지 않아도 같이 있을

0: 때 뭔가 너무 편안하고 뭔가 하늘 냄새가 나는 사람인 것 같다? 예. 그러면은 너는 이런 가치관이 뭐야? 어디서 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좀제 스스로가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그 영성의 향기랄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0: 네.
1: 뭔가 그 대놓고 막 향수를 막 뿌려가지고 오, 향 좋다 이게 아니라
0: 네.
1: 오, 이거 무슨 향기지? 어디서
0: 맞아요.
1: 꽃향기 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0: 맞아요.
1: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증거하거나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요즘 날씨에 그 아카시아 향 같은 게막 튕기잖아요.
0: 그런 게 여운이 계속 많이 남고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함께 할수 있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또 약간 은은하게 갈수 있는 천주교회로 스스로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PBC 유망주에는 이렇게 우리 기른 첼리나님 말고도 한 17분 정도 되는 청년들 같은 유망주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 이분들과도 만남을 하셨나요?
0: 네. 저번 지난 4월 27일 날 저희 CPBC 유망주 발대식을 했고요.
1: 네.
0: 그때 이제 몇몇 분들 일정 안 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만났다고 보시면 될것
1: 오,
0: 같습니다.
1: 근데 어쨌든 그날 공식적으로는 처음 다들 만나서
0: 네.
1: 약간 처음 뵙겠습니다. 뭐 당신도 유망주, 나도 유망주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네, 서로 이게 콜라보를 하면 참 재미있는 그림들도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0: 네네.
1: 많이 친해지셨나요?
0: 그 제가 처음에 다른 유망주들을 보고 놀랬던 게
1: 네.
0: 되게 영상, 뭐 디자인, 뭐 음악, 뭐 각자의 이제 개성 넘치는 분야에서 엄청난 역량과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이제 가톨릭 신앙이라는 품 안에서 뭔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그 사랑을 널리 알린다? 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 만난 지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뜨겁게 뭔가 서로 통하는 그런 연대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로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돼서 이제 서로가 각자가 가진 좀 재능을 좀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선한 영향을 좀 주고받을 생각을 하니까 좀 벌써 기대가 됩니다.
1: 그러면 그 중에서 저 친구랑은 꼭 콜라보든 뭐든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으셨겠네요.
0: 네. 되게 능력자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분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과의 콜라보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르님의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실 뭐그 쇼츠나 릴스가 올라오는 인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시해야겠네요.
0: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1: 야, 그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0: 저는 그 CPBC 지금 인스타 공식 채널에서
1: 네.
0: 저희가 이제 유망주 컨텐츠를 올리면은 이제 리포스팅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은 그 인스타 검색창에 CPBC 유망주라고 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CPBC 유망주라고 치면은 아마 저희 컨텐츠들이 제일 우선으로 나옵니다.
1: 사실은 이 첼리나 자매님의 그 콘텐츠도 초록 검색창에
0: 네.
1: 유망주 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블로그 포스팅 글이거든요. 그렇게도 우리 기르님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 기른 첼리나 자매님과 CPBC 유망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곡 추천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일단 그 저스틴 비버의 에브리띵 할렐루야라는 곡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 코첼라라고
1: 네.
0: 거기서 이제 저스틴 비버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좀 선물을 했고
1: 네.
0: 그다음에 좀 온라인 밈으로도 되게 유쾌하게 화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가톨릭에서는 라틴어 발음 그대로 알렐루야라고 이제 그 표현이 좀더 친숙히 와닿잖아요.
1: 그쵸, 약간 그 H는 무금이야 뭐 이런
0: 맞아요,
1: 느낌으로.
0: 근데 할렐루야든
1: 네.
0: 알렐루야든 사실 발음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하느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본뜻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어떤 밈이었냐면 오늘 뭔가 감사한 것의 끝에 이제 할렐루야를 붙이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는 알렐루야로 뭔가 일상 속에 좀 작고 평범한 것에도 좀 감사를 찾아내서 끝에 알렐루야를 붙여보는 건 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웃집 라디오 알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 오늘 저녁 야식 치킨 알렐루야. 막 이렇게.
1: 치느님 알렐루야.
0: 맞아요. 그런 식으로.
1: 사소한 거에도.
0: 네. 아니면 뭐 진짜 내가 너무 오늘 야근이 너무 싫어. 아 야근 알렐루야.
1: 아 그러면, 긍정의 아이콘처럼 약간 가는 거군요.
0: 네.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1: 근데 확실히 네. 세례받으신 지 얼마 안 된 게 그 반짝반짝함이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헌신자지만은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오늘 CPBC 청년 가톨릭 크리에이터 CPBC 유망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실 오기른 첼리나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동 기대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오기린 첼리나님께서 시청해주신 저스틴 비버의 Everything Hallelujah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웃집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4: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5: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6: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5: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7: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8: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령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미리 더워지긴 했지만 참 좋은 계절 5월이에요. 장미도 한창이고 아카시아도 한창이고. 그 꽃을 보고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더불어 사는 행복으로 즐겁기만 하네. 아, 정말 그렇죠. 웃고 기쁘게 춤추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그러는 꽃들 보면서 참 위안을 점점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보다도 나이 드니까 더 꽃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 고단함 내려두고 미움도 억울함도 잠시 놓고 음악으로 어울리는 기쁨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음악 쉼터죠. 명동년가. 저는 성기환이고요. 2시간 동안 우리도 그 꽃들처럼 더불어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장필순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지. 2009년에 나왔었죠. 10곡이 담겨있던 앨범 속에 조용히 들어있던 노래죠. 행복하지 않은지. 근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그는 항상 내 안에 있네 라는 앨범 제목하고도 같은 노래였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있어서 나중에 들어보면 와 이런 예쁜 노래가 있네 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행복하지 않은지.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나진 않지만 또 큰 조직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지만 그 전체 안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좋은 역할을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런 노래들 속에서 또 재발견하게 됩니다. 네,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많이 이제 여름 쪽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좀 들죠? 주중에는 비가 왔는데 그 비도 뭔가 촉촉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아직은 그렇게 강렬하진 않지만 장마 쪽을 조금 지향하고 있는 비 같더라고요. 그 비가 온 다음 날인가 강변 북로를 이렇게 가는데 다리에 교각이 많이 물에 잠겼더라고요. 꽤 비가 많이 온 거였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마당에 풀들이 부쩍 자라났더라고요. 그 비로 비를 또 양분 삼아서 무럭무럭 자연은 초록을 키워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일상의 느낌들 이야기하면서 또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2시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그 아이브의 뱅뱅, 데이식스의 해피.

두 곡이었습니다. 최신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스타일인 아이돌 팀들의 음악이었죠. 아이브의 뱅뱅, 그 다음에 데이식스의 해피. 데이식스는 밴드고 락을 하는 친구들이지만 또 아이돌, 뭐 아이돌급이죠. 아이돌처럼 인기가 있는 그런 밴드. 그래서 페스티벌 현장에서도 굉장히 열화와 같은 그런 정말 박수를 받는 팀이죠. 그러고 생각하니까 슬슬 이제 또 여름 페스티벌이 기다려지는데요. 뭐 라인업들이 점차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또 두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텐데요. 다음 주에 나오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다음 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름 페스티벌을 뭔가 이렇게 좀 그 예고하는 듯한 그런 페스티벌이죠. 5월 30일 토요일, 5월 31일 일요일 딱 일주일 남았네요. 준비하는 분들은 엄청 바쁘겠어요. 그 파라다이스 시티? 이게 인천 쪽에 있나요? 영종도 쪽에 있나? 예. 하여튼 그 인천 부근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이죠. 아시안 팝 페스티벌. 이름처럼 아시아에 말하자면 그 인기 있는 또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팀들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하는 느낌이죠. 독특한 기획인 것 같아요, 그죠? 뭐 페스티벌 하면 이제 유럽과 특히 뭐 영국과 미국의 그런 인기 있는 팀들이 헤드라이너가 되곤 하는데 이 또 아시안 팝 페스티벌은 독특하게 아시아 쪽의 뮤지션들을 라인업으로 세우는,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가시면 좋겠는데 우리 명동연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페스티벌에 그래 나도 가볼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남아 그 페스티벌 참가곡들을 좀 들음으로써 뭔가 분위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 아일랜드라는 팀이 있죠. 아이를 찾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추다의 차지스. 국악적인 배경이 있죠. 거기다가 또 독특한 모던 락을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참 새로운 느낌을 주는 밴드고 지난 대중음악상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죠.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 듣고 그 다음에는 같이 걸어보죠.

두 곡의 아시안 팝 페스티벌에 나오는 한국 밴드의 한국 팀의 음악 들었어요. 아시안 팝 페스티벌 바로 다음 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5월 30일 그리고 5월 31일 이렇게 5월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 있는 이 아시안 팝 페스티벌에 나오는 한국 밴드 음악 들었는데 처음에 심 아일랜드의 아이를 찾습니다 들었죠. 심 아일랜드의 이 노래는 2023년에 발매가 됐어요. 사실은 아이를 찾습니다 했지만 20년 전에 나를 찾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되게 괜찮죠. 네. 음악이 뭔가 상큼하면서도 또 신중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심 아일랜드의 음악 먼저 들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도발적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죠. 창법도 그렇고 그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라는 노래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다의 차지스는 이제 대중음악상을 조금 많이 휩쓸었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꽤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런 국악 베이스의 팀이고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아주 직진하는 느낌의 그런 음악이죠. 아시안 팝 페스티벌에는 보니까 31일, 네. 30일 날 심 아일랜드가 나오고 31일에는 이제 바로 이 추다의 차지스가 나오는 걸로 현재 포스터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서울 근교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데 뭐 인천 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만한 페스티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걸어볼까요?

달리셨거나 달리고 계실까요? 요즘 달리기 열풍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한강 둔치나 동네 천변을 이렇게 좀 거닐어 봐도 정말 달리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 특히 또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젊을 때는 어디 가가지고 한 잔 두 잔 하느라 달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는데 토요일 특히 이렇게 주말 되면 그러나 지금은 약속을 그런 달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달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또 런트립이라는 것도 있죠. 런트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트렌드 달리기 런트립 거기에 또 하나 더하면 맨발 걷기도 있죠. 물론 젊은 친구들은 맨발로 안 걷는 것 같은데 조금 지긋한 분들은 맨발로 이렇게 걸으시고 해변에서도 또 젊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막 뭐랄까요 파도와 이렇게 상대하면서 장난을 치는 반면에 지긋한 분들은 좌우로 이렇게 해변을 맨발로 걸으시는 것도 많이 봤고 날이 좋아지면서 동네 공원에서도 또 맨발로 걷는 분들 적지 않으시고요. 또 그런 공원이라든지 뭐 야트막한 산 이런 데 가보면 지자체마다 또 맨발 걷기 코스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황토 이런 걸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를 또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중에 동해바다 절경도 만나고 호젓한 호수길도 거닐어 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길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코스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 속초 해안 맨발 걷기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풍경 푸른 동해바다를 옆에 끼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시작을 해봐요. 철진한 바닷가도 좋긴 한데 철 이른 동해바다 아 요것도 괜찮아요. 여전히 푸르디 푸르고 왠지 더 푸른 것 같고 파도는 세차게 일렁이고 동해 특유의 기운찬 그 파도와 푸른 빛 그 파도를 보면서 맨발로 걷는 내내 발가락 사이사이로 파고든 모래알들이 굳어진 감각을 깨우는 걸까요? 그 모래알에게 너 누구니? 라고 묻고 싶을 만큼 생생하게 모래알들을 알알이 만나게 돼요. 양말에 키 높이 신발이거나 5cm 높이 운동화로 중무장하고 있던 발 네, 키 높이 신발까지 또 하여튼 그런 발을 개방하고 맨살로 모래를 밟는 그 촉감 아 정말 시원한 느낌 온몸 전체가 저릿저릿 또 이 양 발이 온몸에 혈이 다 모여있다고 하죠. 그런 지도도 본 것 같아요. 뭔가 발과 혈의 연결지도 이어지는 영랑호 맨발 황토길 속초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호수 청초호에도 또 있는 맨발 걷기길 거기다가 쭉 설악산 쪽으로 조금 가면 척산 온천이라는 아주 훌륭한 온천이 있죠. 척산 온천 맨발 걷기 길은 또 아 이거는 그냥 발로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각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산책이에요. 온통 솔향기 정말 대단한 송림숲이 있어요. 야, 이 특히 척산 온천 맨발길은 멀리 설악의 그 웅장한 능선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넋을 놓고서 눈은 능선을 쫓아가고 코는 솔향기를 쫓아가고 발은 황토를 밟는 거죠. 가다 보면 또 살짝 굵은 모래길도 있어서 아따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거 따가워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혈이 자극될 거야. 그래서 참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끝에 가면 발이 벌개지는데 그 기분이 뭔가 나쁜 게 아니라 시원하고 길 끝에 딱 보니까 또

야, 척산 온천이 보이네요.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 이건 뭐 제가 너무 감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맨발로 걸어봤어요. 발바닥부터 잠자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그 기분. 머리도 맑아지고 봄날 한 번은 그렇게 맨땅에 헤딩 아니고요, 맨살로 땅을 느껴보는 참 달콤한 맨발 여행길인 것 같습니다.

아, 참 노래 좋죠. 김세환의 모래 위를 맨발로. 제목도 너무 좋아요. 이 앨범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971년에 나왔던 LP 레코드의 겉장에 김세환 가수가 이렇게 기타를 탁 메고 옆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자켓이었죠. 김세환 노래 모음이라고 해서 계속 앨범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1971년에 나왔던 김세환 노래 모음 LP로 치면 레코드로 치면 A면 네 번째 곡이 바로 이 모래 위를 맨발로였어요. 성기현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음악 프로그램이고요. 이런저런 다양한 음악들 들으면서 또 우리 일상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 편안하게 나누는 주말의 휴식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빵톡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드려요. 문자로 보내시려거든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빵톡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대구 스텔라 수미님 열대야네요 라고 하시면서 5월 저녁인데 이러면 여름은 어떡하죠? 글쎄 말이에요. 엄청 덥더라고요. 물론 주중에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여름이 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올여름 어째 버틸까? 주님께 용기를 청합니다. 네, 우리 용기를 청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보십시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또 문자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3324님 애청자시죠.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그 처음에 드럼이 뚜루룽 뚱뚱 나오면서 아주 토요일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청춘의 어떤 순진함과 맑음이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명랑한 곡이죠. 네,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먼저 좀 들어볼까요?

와, 노래 참 좋다. 그죠? 이 노래 들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빛깔로 치면 약간 체리빛 같은 빛깔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네, 3324님은 어떠셨어요?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추억의 걸그룹. 걸그룹도 추억이에요, 이제는. 그죠? 그런 팀들이 좀 있죠. SES 하면 정말 추억의 걸그룹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SES 한때 좋아하시던 분들, 지금까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샤랄라라는 노래가 있죠. 들어보고 SES 틀었는데 핑크를 안 틀면 또 화가 나는 분들 계시죠. 내 남자친구에게. 90년대 추억의 걸그룹들의 노래입니다.

두 곡의 추억의 90년대 걸그룹의 음악들 들었어요. SES의 샤랄라, 1999년 러브 앨범 수록곡이었고 방금 들으셨던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핑클의 데뷔 앨범이었죠. 1998년도 앨범에서 들려드렸어요. 1부 끝곡은 페퍼톤스의 노래 하나 골라봤습니다. Love and Peace. 이 노래 듣고 1부 마치고 2부에서 또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어요. 멋진 마일스 데이비스의 재즈곡이었습니다. 제목이 플롱 브룬이라고 프랑스 말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브라운 호넷, 그러니까 밤색 말벌이라는 제목이에요. 피유드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의 딸이라는 명반이 있죠. 그 1968년에 나왔던 그 앨범의 첫 곡 오프닝 트랙이었죠. 플롬브라. 그 리듬이 재즈 리듬에서 락 리듬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마일스 데이비스의 경향을 좀 미리 잘 보여준, 나중에 비치즈 브루라는 또 걸작을 통해서 이제 재즈하고 락을 완전히 퓨전하는, 섞는 그런 시도를 거의 완성하지만, 이런 앨범들을 통해서 또 Inner Silent Way 뭐 이런 앨범들을 통해서 락을 받아들이고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호흡하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경향을 참 여실히 잘 보여주죠. 5월 한 달 동안 토요일에는 계속 2부 첫 곡으로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 듣고 있어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올해 탄생 100주년이어서 기념하면서 이 거장의 음악들을 쭉 이어듣는 값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피드 킬리만자로에 참여한 그 뮤지션들 어마어마하죠. 네, 마일스 데이비스가 특히 1950년대 후반 정도부터 후배 뮤지션들을 이렇게 자신의 그룹에, 팀에 참여시키면서 자기 자신도 그 후배 뮤지션들의 창조적인 음악성에 의해서 빛나고, 동시에 그 앨범에 참여한 후배 뮤지션들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 그룹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 일종의 등용문 같이 됐었죠. 이 앨범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젊은 친구들이 당시로서는 마일스 데이비스 곁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죠.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 불고, 웨인 쇼터, 와, 중간에 이제 막 멋진 거의 프리 재즈적인 그런 색소폰을 불잖아요. 웨인 쇼터 테너 색소폰 불고, 나중에 웨더 리포트로 갔죠. 칙 코리아,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돌아가신 재즈 피아노 명인이시죠. 네, 그냥 어쿠스틱 피아노도 치고 또 전기 피아노도 치고, 그 비치즈 브루까지 쭉 가면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60년대 후반에 이 펑키한 락 음악들의 굉장한 어떤 사운드적인 기여를 했던, 그 다음에 베이스의, 더블 베이스의 데이브 홀랜드 역시 거장이죠. 드럼에는 귀재라고 할 수 있는 토니 윌리엄스, 이렇게 정말 쟁쟁한 뮤지션들이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걸작들을 만들어냈어요. Feel the Kilimanjaro라는, 킬리만자로의 딸들이라는 앨범 속에 들어있는 첫 곡 플롬브라운,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첫 곡으로 들었어요. 친숙한 음악 좀 들어볼까요? 제이슨 라즈의 I'm Yours, 빌리 조엘의 3박자 피아노 곡이죠. 피아노맨.

곡이죠. 고전엔 제이슨 브라즈의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죠. 다정한 I'm Yours라는 히트곡 두 곡을 들었어요. 지방선거가 코앞이죠.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뭐 다음 주 중에 여론조사 공표 이런 것들도 다 치고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또 뭐 다음 주 후반부쯤에 그 사전투표가 있나요? 아, 제가 그 정확한 정보는 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3일, 6월 첫 수요일에 이 지방선거가 있는데 열기가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도 뽑고 우리 구청장도 뽑고 구의원, 시의원 뭐 뽑고 거기다 또 보궐선거까지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정말 제대로 잘 살릴 일꾼들 잘 보고 뽑아야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도시에 관한 노래들, 도시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노래들 좀 들으면서 세계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샤를 트렌의 시 투 바 아 파리라는 노래가 있죠. 네가 파리에 간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죠. 1942년에 샤를 트레네가 작곡 작사했는데 1942년이면은 파리는 이제 독일 수중에 들어가 있던 그런 시기죠. 독일 점령기의 파리. 뭐 정말 서슬이 퍼렀던 나치가 이제 프랑스를 점령해서 파리에서 뭐 이렇게 독일 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권은 비시 정권이라고 해서 독일의 말하자면 부역한 반역자들로 나중에는 이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사람들의 정권. 그래서 그런지 이 고전적인 파리에 대한 향수가 이 곡에서 더 아주 절실히 드러나죠. 샤를 트렌의 Si tu vas à Paris. 전 세계의 정말 사랑을 받는 도시 파리에 관한 노래고요. 지구를 휙 반바퀴 돌아서 또 지우베르트 지우의 아켈레 아브라스 듣는데 이 아켈 아브라스는 리우데자네이로에 관한 노래죠. 네, 리우데자네이로 저도 못 가봤는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가보고 싶은 저는 가보고 싶은 도시 1순위가 이 리우데자네이로인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69년에 이제 시우베르트 시일이 발표된 노래죠. 사실 시우베르트 시일은 나중에 문화부 장관도 하고 뭐 이랬던 굉장한 그 브라질 문화계의 유명 인사인데 이때 그 리우데자네이로와 작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노래에 담겨 있죠. 아켈라브라스 그 포옹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사실은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투옥된 다음에 석방되고 그 다음에 살바도르라는 곳으로 망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리우데자네이로 자리 꺼라 이렇게 작별하는 정말 슬픈 노래죠. 한번 듣고 그래서 역시 또 리우데자네이로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노래 그리고 Electric Light Orchestra가 1970년대 후반에 발표했던 Discovery라는 앨범의 Last Train to London이라는 노래가 있죠. 런던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 중간에 그런 기차 역에서 역무원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음성도 들리죠. Last Train to London 하는 네 이렇게 세 곡의 도시에 관한 노래들 함께 듣습니다.

세 곡의 도시에 관한 노래를 들어봤어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뭔가 도시에 관한 노래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었죠. 샤를 트렌의 Si tu vas à Paris, 파리에 간다면 뭐 내 안부를 전해줘, 뭐 이런 가사들이 있죠. 아주 고색창연한 그런 옛 음원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1942년도 곡이에요. 아, 정말 옛날 그 느낌이 나는 노래였습니다. 클래식 샹송, 고전 샹송의 대가죠. 샤를르 트렌의 두 번째 노래는 지우베르트 시우의 아켈라 브라스, 포옹이라는 뭐 포옹을 전해줘, 이런 제목의 노래인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가 배경인 오 리우데자네이루 콘티뉴아 린두라는 가사가 있어요. 리우데자네이루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하는 가사예요. 이 가사 때문에라도 정말 리우데자네이루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 런던 하면은 정말 인류의 그 전 지역을 통해서, 지구의 전 지역을 통해서 기차가 가장 먼저 대중화된 그런 도시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철도에 런던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 뭐 이렇게 제목이 번역될 수 있는 노래, 세 곡의 도시에 관한 노래들이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때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음악 방송이에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212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Sunday Morning Coming Down, 일요일 아침이 오네. 점점 일요일 아침이 오고 있는 지금 들으면 딱 좋겠습니다. 원래는 자니 캐시가 그 불러가지고 인기가 이제 인기를 누리게 된 그런 곡인데, 크리스토퍼슨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직접 이 노래를 불러서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불러서 히트를 기록한 그런 노래, Sunday Morning Coming Down. 오일리님 어떻게 이 노래를 아셨을지,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이게 약간 숙취를 다루고 있죠. 아마 오늘 뭔가 좀 숙취를 예상하고 이런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쿠아트로의 Stumbling In이라는 추억의 히트곡이 있죠. 이탈리아의 가수인데 영어로 불렀죠. 아주 매력적인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참 인상적이었죠. 두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지 과트로의 스텀블링인이었어요. 중간에 허스키한 보또 그 피처링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스모키 밴드의 크리스 노먼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죠. 수지 과트로의 스텀블링인. 고전에 크리스토퍼슨의 Sunday Morning Coming Down이라는 1970년대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또 요즘 다시 나오나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검색해봤더니 그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등장하나 봐요.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요새 프로젝트 헤일메리 인기죠. 근데 거기 그 우주에서 고독하게 있는데 그 이 노래가 탁 나와서 굉장히 그 뭔가 고독한 정서하고 잘 맞아떨어졌다는 평이 있네요. 아, 그래서 또 이 노래가 다시 이렇게 사람들 기억에 들어왔나 봐요. 노래의 삶도 참 다양하죠. 팔자가. 이번에는 퀸의 Love of My Life.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팝송 이어드리겠습니다.

퀸의 영원한 명곡이죠. Love of My Life 들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피아노 그리고 브라이언 메리의 기타 정말 한 챕터 락의 한 챕터를 만들어낸 그런 사운드죠. 퀸의 Love of My Life. 오늘 끝곡은 1980년대 꽃미남 밴드의 음악 하나 골라봤어요. 듀란 듀란이라는 팀이 있었죠. 그 1980년대를 신스팝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1970년대가 아까 같은 퀸의 노래의 시대였다면 뭔가 전기기타 같은 전기로 증폭을 했지만 여전히 손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전기 시대였다면 198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신디사이저가 등장하죠.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뭐 리듬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박자들을 컴퓨터로 맞춰가지고 그 컴퓨터를 사람이 따라간다거나 뭐 이런 신스팝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 듀란 듀란이 뭐 전 세계에 아주 당시에 뭐 BTS 같은 그런 팀이었죠. 네 명의 남자 멤버들이 다 화장도 아주 곱게 한 그런 멋진 모습들이었어요. 듀란 듀란의 히트곡 중에 리오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물러갔다가 내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산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런 눈물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신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낯선 곳에 지금 서 있어. 정신없이 걷고 뛰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매 순간순간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여정이 되셨는지요. 파스카 축제를 마치면서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이 과연 나에겐 어떤 여정이었고 또 어떤 초대였을까요? 그 은총의 여정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오솔길 산책 함께 시작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JPM과 DES가 함께 부른 주여 오소서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회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도 지금 이 시기면 각 본당마다 성모의 밤 행사 준비로 분주하지 않을까요? 전례부, 뭐 성모회, 또 성가대에 속해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성모의 밤 행사 준비로 많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 거룩한 예식이 또 행사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또 드러나지 않은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새삼 감사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성모 성월 5월 각 본당에서 성모의 밤 행사로 수고하신 또 수고하고 계시는 봉사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캐롤 키드가 부릅니다. 세븐 다포딜스.

성모 성월 5월 하루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는 게 참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날이죠. 이 감사한 성모 성월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보내오신 사연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성홍님, 크리스티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계절, 주님 승천 대추기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솔길에서 기도 손합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계절, 참 이 5월을 묘사하는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이 학교 캠퍼스 안에는 군데군데 벤치도 있고 또 뭐 잔디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또 그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뭐 낮잠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정말 가만히 있는 채 이 계절이 주는 그 여유로움과 편안함에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 학생들 모습을 보면 저도 그냥 자연스레 그런 편안함 속에 스며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이 계절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계절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5월이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5월의 선물 계속 만끽하시길 기억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은 여름 날씨로 무척 더운 것 같아요. 지금은 봄인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여름을 느끼고 있다니 기후 변화가 점점 바뀌어 가는 듯해요. 오늘도 신부님의 멋진 목소리 들으며 기도의 오솔길 함께합니다. 네, 2037님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뭐 5월 봄 아름다운 날씨이긴 하지만 또 이 중간중간 정말 여름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무더웠던 날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 반, 뭐 농담 반으로 뭐 올 겨울은 또 얼마나 더 더울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기후 변화와 또 생태계의 뭐 변화, 위기 뭐 이런 걱정 담긴 이야기도 나누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요.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닥친 가장 무거운 하나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매년 이맘때 5월 정도 되면 이 기상청에서 그해 여름 날씨를 이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뉴스를 일기예보를 나눈다고 하는데 이번 기상청에서는 이 예전만큼 이 다가올 날씨가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해요.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워낙 뭐 변수도 다양하지만 예전만큼 이 지구의 날씨를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변화되는 이 주기가 너무 많아지고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변화 속이 이런 변화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 문화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을 갖고 좀 바라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노력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이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먼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2037님 감사드리고요. 라일락 향기님, 신부님 철쭉 올립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하느님 작품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라고 또 풍경 남겨주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돈데보이, 네, 제이님의 돈데보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음원을 찾아보는데 제이님이 부른 돈데보이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같은 노래이긴 한데 다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시기를 부탁드려보고요. 네, 하느님의 작품 속에 머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느님의 이 창조물, 그 피조물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에서 각자만의 색깔로 이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여러 꽃들, 나무들, 풀잎들 볼 때마다 하느님의 이 창조 작품 속에 담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한가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라일락 향기님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이 하느님의 작품의 그 아름다움, 나 또한 또 우리 모두가 그 귀한 하느님의 손길이 담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노래 속에 또 잠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일락 향기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치유가 부릅니다. 돈데보이.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머무시는 성령, 하느님의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성령의 7가지 은사 카드 뽑는 이벤트 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에 꼭 받아보고 싶은 성령 은사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항상 은사 카드 뽑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선물, 신앙생활을 한층 성장시켜줄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의 이 상태를 살펴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 슬픔보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들도 스승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르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숨을 불어넣어주는 장면에서 다른 성경 장면이 연상되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 숨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실제 우리가 쉬는 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그 자체로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을 잘 쉬는 일이 생명체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숨을 잘 쉬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이 성령을 만나는 첫째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수도자들, 수행자들에게 숨쉬는 법을 가르치고 또 배우도록 하는 것은 기초 수련의 과정으로도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쉬는 숨은 매우 얕고 가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숨에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 들어오기도 하죠. 성령을 만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일은 숨쉬는 일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우리가 그 숨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령 하느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물면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나의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네, 묵상 음악 들으시면서 자신의 숨에 편안히 머무르셨나요? 저희 CPBC에서도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해서 성령 치른 뽑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CPBC 플러스 앱을 열고 성령 치른 뽑기를 클릭하세요. 지혜,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경외심 7가지 은사 중 과연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받으신 은사와 기도 지향, 이벤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성령의 비둘기가 새겨진 기도 초루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성령의 은총도 받고 기도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는데요.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CPBC 플러스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스텔라님, 신부님 언제나 고마운 복음 묵상 듣고 있어요. CPBC 앱에서 다시 찾아서 읽어보아도 마음을 담아 신부님 목소리로 들려주신 복음이 더 깊은 향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네, 마리스텔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의 오솔길 산책에 동행해 주시고 또 복음 묵상의 코너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정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목소리를 복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죠. 저의 또 성찰과 나눔이 또 스며들어 있는 복음 묵상에 또 그걸 반갑게 맞아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향기가 내 마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더욱 은은하게 퍼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들, 이 세상에 그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래 봅니다. 네, 마리스텔라님, 앞으로도 계속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저는 지금 페스카라에 있고요. 계획대로 란치아노를 가기 위한 버스 기다리고 있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하루, 한국에서 밀라노로 하루, 밀라노에서 페스카라로 하루.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동, 페스카라에서 란치아노로 이동한답니다. 지금 우리 디오니시아님 이탈리아 성지 순례 중이시죠? 언제 이 순례가 마무리가 되는 걸까? 이게 아마 마지막 순례 코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소감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성지 순례를 왔는지 아니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냥 생각 없이 떠다니려고 왔는지 헷갈리는 순간도 있었답니다. 페스카라에 있는 성모 칠고 성지에서 미사를 드리고 난후 갑자기 신도 나고 힘도 나기 시작했답니다. 네, 이제 아마 성지 순례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성지 순례의 은총, 저도 좀 유럽 쪽에 있는 성지 순례를 이렇게 신자분들과 함께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정이 정말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머물기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이 정말 숨가쁘게 순례를 하곤 하는데 저도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아, 이렇게 순례를 이렇게 빡빡하게 짜나 좀한 군데 좀 오래
좀 머물도록 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 얼마나 더 좋나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곤 했었는데, 이 성지순례 은총은 물론 그 장소, 그 자리에 머물면서 받게 되는 이 은총의 선물도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끝내고 돌아와서 일상 안에서 그 자리를 다시 떠올려보고 기도 중에 기억해보고 또그 순간순간들을 성찰해보면서 내 안에게 다가오는 선물들도 참 깊고 많구나라는 것을 다녀와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분주하게 올라온 성지순례지만 그래도 많이 보고 네, 많이 느끼고 오신다면 돌아와서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새롭게 이 성지순례를 통해 전해지는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무사하게 순례 잘 마치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8799님, 80대 중반 아빠가 갑자기 의식이 없으셔서 입원했습니다. 며칠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히 회복 중이신데 병원에선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다 합니다. 이번에 회복된다 해도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더 걱정이고요. 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게 될까 많은 걱정입니다. 일단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게 우선이긴 하겠죠.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8799님. 아이고,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아빠의 모습.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파도, 쓰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좀 파괴하는 그런 고통, 시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혼자 헤쳐나가야 할 일이 아니라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좀 부딪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날에 대한 걱정, 또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모두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아버님의 치유와 쾌유를 위해 다 함께 두손 모아 기도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때 저희의 모든 약함과 죄성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저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이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온누리 새롭게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나이다. 약한 저희에게 경외와 용기, 의견과 지식, 지혜와 통달, 그리고 효경으로 남기신 말씀과 약속 하나하나 다시 새기고 알아듣게 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위로자 성령을 내리시는 주님, 저희 사는 날에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 모두 주님께 맡기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 잠재워 주소서. 의식을 회복하신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속히 쾌차하시어 다시 가족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앞으로 병원비 걱정과 다시 같은 일을 겪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주님의 평화를 안겨주시고 어려움 헤쳐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소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약한 저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바구곤이 부르는 사막의 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처진 달팽이가 부르는 말하는 대로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궁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나 스무 살 적에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삼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것만큼 우리 인간의 약함이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말은 없는 듯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해도 이내 다른 것들의 정신이 팔립니다. 그것들에 현혹되면 초심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고 전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던 베드로가 굳이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앞만 보고 가면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한 제자를 발견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전개인가 싶습니다. 물론 복음은 베드로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질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뜬금없는 질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고 다시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소문만 생성되고 말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많은 존재이기에 별로 중요치 않은 것에 수시로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 중심을 잃고 말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초심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성찰해 보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서성당 보좌 허정욱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빠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5월인데도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걸 보면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제 폭염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4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는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여름을 견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그늘막 대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뜨개질로 만든 거대한 가림막을 골목과 광장 위에 설치한 것인데요. 친환경적인 이 아이디어는 점점 마을의 여름 풍경이 되었고 지역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거창한 기술이나 큰 자본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일도 꼭 엄청난 무언가에서 시작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천 하나,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더 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 두 군데였는데요. 제가 방문할 당시 두 군데 모두 46도였어요. 한 곳은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이었고 다른 한 곳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였습니다. 사하라는 굉장히 건조해서 햇볕이 많이 따갑기는 하지만 몸을 칭칭 감으면 그럭저럭 지낼만 하거든요. 그런데 두바이는 습도도 높아서 몇 분 걷다가 포기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곳에 방문하다 보면 굉장히 짜증이 쉽게 나곤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경험한 작은 호의가 유독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명한 온돌 기술과 같이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주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도와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요즘 수업 중에 문화도시라는 수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장소 프로모션이라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또는 어떻게 어떤 컨텐츠 축제를 만드는가라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 한 가지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거를 우리는 휴먼웨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도시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스페인의 마을처럼 누군가는 더위를 피할 그늘 하나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의자 하나를 내어놓고 누군가는 옆 사람 안부 한마디를 먼저 건네면서 말이죠.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다 보면 삶은 조금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5월 2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수영의 랄랄라.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6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직장 상사가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같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윗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부하 직원을 깎아내릴 수 있는 건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일이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직장 상사는 어린 나이에 입사해 실력보다는 사내 정치로 지금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라는 걸 대부분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말 때문에 제 이미지가 깎이고 이렇게 마음 상해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정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납니다. 회의 때 눈을 마주치기도 싫고 표정 관리도 힘든데요. 그렇다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은데 이런 제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문득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아주 옛날에 군대 생활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선임이랑 거의 한 달 내내 탄약고 근무를 거의 매일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탄약고의 규칙들을 다 물어보면서 이거 왜 모르냐고,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가장 제 마음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조금 되게 일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다면 차라리 그게 마음이 더 편할 텐데 제가 보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지치고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사연자님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누가 봐도 내가 보기에 별론데 내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또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 별거 아니니까 내가 감정 놔줘야 되는데 감정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나의 감정 적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 방문하기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디인가 풀어놓을 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감정을 적어보거나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 방문해서 감정을 이런저런 방면으로 풀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우리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사연자님께서 악에 절대 굴복당하지 않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윤호의 Thank you.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0924님, 요즘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여기저기가 아프고 잔병 치레가 많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건강도 안 좋으니 우울하네요. 평생 우울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런 우울함은 처음이라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삶에 어떤 굴곡이 있는데, 그래도 좀 굴곡이 없이 살아왔는데 가끔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기도 하죠. 우울해서 몸이 아프신 건지 몸이 아파서 우울해지는 건지 가끔은 뭐가 먼저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울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 보통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햇살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자연을 보기도 하고요. 몸이 아프서 더 그런 나가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잔병치레 많을 때 우리가 정말 힘이 들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다시 한번 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141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인데 부모님께서 50만 원 주시고 나머지는 알바로 벌어야 해요. 넉넉한 형편의 친구들은 맛집 다니고 쇼핑하는데 저는 늘 편의점 도시락이 주식이에요. 어제 과 모임에서 회비 5만 원 내자고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핑계대고 안 갔어요. 이번 달에는 돈 쓸 데가 많아서 휴대폰 요금도 연체됐어요. 부모님께는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냥 휴학하고 집에 내려갈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면 또 그만큼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싫네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돈 쓰는 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안 썼는데 내 통장이나 수중에 돈이 잘 없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거리에서 식당들도 그래서 장사가 옛날마다 많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예전보다 무언가를 쉽게 할 수 없고,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부모님께서 50만 원 주시면 30만 원은 최소 내가 생활비로 버려야 되는데 그 생활비 넘어서 사실 우리는 또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 마음, 너무나 쉽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사연 보내주셨겠죠. 그 마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마음을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쉴 수도 있고 잘 다닐 수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담으면서 감사함을 또한 돌아볼 수도 있는 부분들, 누군가에게 또 의지하기도 쉽고, 지금 겪고 있는 그 대학생의 모든 시간들 정말로 깊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05님, 신부님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사연 보냅니다.
결혼 5년 차 워킹맘이에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아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해서 야근하고 퇴근하면 밤 9시예요. 남편은 자기 몸 쓰는 일을 하지 않냐고, 회사 일 힘들다고 집안일은 거의 안 도와줘요. 주말에도 마트 가고 청소하고 아이 돌보느라 쉴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이 힘들면 회사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내봐라고 하는데 집값 대출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고 육아휴직은 눈치 보여서 불가능해요. 어제 아이가 엄마 왜 항상 피곤해? 라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할까요? 네, 결혼 5년 차 워킹맘이신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참, 육아라는 것, 제 친구들은 그래도 요즘에 남자애들이 많이 집안일도 도와주는 개념도 아니에요. 여자애보다 남자애가 밥을 하고, 제 친구들이 집안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많이 맞고, 때로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때 친구가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같이 점심을 먹을 때도 있고, 예전에 그 친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그냥 혼자 소주 한잔 하는 거야. 요즘에 그걸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로 산다는 게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또 어려워도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자녀들 때문에 그걸 참아서 참고 이겨내는 거겠죠. 하지만 산후 우울증도 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이런 게 아니라 내 기쁨도 굉장히 소중하고 내가 어떤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지 그거를 잊고 사는 순간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 아픔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버티는 것, 이게 참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또 집안일도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너무나 힘든데요. 사실 진짜 이거는 버티는 걸 수도 있어요. 아이가 조금은 시간이 더 괜찮아지고 그런 시간을 버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내 안에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나를 정말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해요.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이 시간만 계속 돌아가다 보면 내 마음은 어느 순간 굉장히 단단해져 있을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뭐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깨줄 수 있는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하실 수 있도록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숨 듣고 올게요.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로레토 뮤직의 Veni Sancte Spiritus입니다. 이제 5월 23일 오늘 토요일 밤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5월 24일은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로 노래를 찾아보는데, Veni Sancte Spiritus는 성령 강림 대축일 때 부르는 성가인데요,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레토 뮤직이라는 공동체를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한국어로도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짤츠부르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 퍼져 있는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생활성가라고 떠올리는 게 조금은 자신의 작사를 해서 나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게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로레토 뮤직은 전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조금은 대중적인 방식의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미사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곡을 하고, 또 중간에 묵상하는 시간, 아주 짧은 구절에 주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작곡되어 있는 곡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전례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함께 또 체험하고 또 좋은 모습을 가진다고 해요. 가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가들이, 많은 생활 성가들이 미사의 전례에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음악에서의 차이는, 개신교의 예배는 내 마음이 하느님을 만나면 되는 건데요, 내 마음을 업시키면 돼요. You raise me up 같은 거죠. 이 공동체로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어도 돼요. 근데 천주교의 미사는, 전례는 그렇지 않죠. 나 혼자만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고, 내 얘기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레토 뮤직의 Veni Sancte Spiritus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미사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전례에서 이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럼 Veni Sancte Spiritus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596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꽤 계산적이고 인색한 편입니다. 안 그러고 싶고 이게 제 단점이라는 걸 알지만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 스스로에게도 인색한 편이라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의 인색함은 아닙니다. 남이 사면 저도 사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려 하는데 다만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지갑을 열지는 않는 편입니다. 반대로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저도 덩달아 씀씀이가 커지는 걸 보면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자꾸 지난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먼저 샀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반대로 왜 그때 괜히 썼나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릴 때 넉넉치 못하다 보니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인색함을 내려놓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넉넉하게 자라 잘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마냥 부럽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색함을 내려놓고 잘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사연자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오신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쟁 때 그리고 그 이후로 너무 어렵게 살아서 나중에도 무언가를 집에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함부로 못 버리고 누가 먹을 수도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런 경험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는 분명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식당에서라든가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남들보다 뭘 더 가져가지 않거나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게 남한테 베푸는 걸 잘 못하는 제 모습을 봤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뭘 더 가져가려는 욕심은 없는데 베풀지 못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또 살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베풀 때가 되면 베풀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충만함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항상 부족하면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게 풍족하던 풍족하지 않던 내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내 마음이 충만하면 또 거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사실 뭐 항상 베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베풀면 되는데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마운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작은 마음 베풀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될 때 하면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항상 베풀고 때로는 너무 베풀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또 사연자님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작은 화살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레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Vanessa Williams의 Save the Best for Last입니다. 라디오 고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여러 운동 중에서도 러닝을 즐기는 사람 늘어나고 있죠. 그 여파인지 주말이면 마라톤 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달리기 매력이 대체 뭘까요? 매일 10km씩 달리는 일본의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책에서 달리다 보면 평범한 사람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는다고 적었습니다. 달리기에는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점이 있는 거겠죠. 자,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다면요, 달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산책하면서 몸을 깨우는 시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들에게 평화를 5월 23일 토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는요, 달릴 길을 다 달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곡이었는데요. 주문진 성당 100주년 기념곡으로 조철이 신부님과 함께 이지훈 펠릭스가 불렀습니다. 이지훈이라고 써 있어서 누굴까 하면서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낯이 익더라고요. 우리 또 CPBC 창작 성가제 출신인 이지훈 펠릭스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러닝하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서도 혹시 지금 들으면서 아침 조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워낙 사람들이 뛰다 보니까 아, 나도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위에 많이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쵸. 우리 이 시간, 다음 시간에 하는 행복을 여는 아침에 복디, 오수진 아가타 언니도 러닝을 하면서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중에도 러닝을 즐기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달리면 이런 게 좋아요 하는 얘기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샵 1053이고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있으신 분들은 빵톡통에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오늘은 또 어떤 성가 소개해 드릴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전이 트웰븐이 부르는 나의 길 주님이심을 그리고 유성의 그대의 길을까지 띄워드립니다.

나에게 말해봐. 지금 듣고 있단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무엇이 널 힘들게 했는지, 너의 손꼭 잡고 내가 함께 해줄게. 너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너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렴. 너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해 주렴.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 소개해드린 성가, 친숙한 성가죠. 액션송 3집의 나에게 말해봐였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 마음 깃는 두레박에 함께하는 박하얀 자매님 작곡한 노래인데요. 목소리도 우리 박하얀 자매님 목소리가 들리죠. 이 곡은 이제 나에게 말해봐 하는 게 누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성모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나한테 말해봐.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니? 하면서 너의 모든 거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넌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게 엄마의 마음으로 성모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곡은 꼭 성모성월이면 생각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또 성모의 밤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 있을 것 같고 벌써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름답게 장미로 또 아름답게 장식한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눈빛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일령호사님이 안녕하세요, 슬디 사이먼 피터입니다. 지금 저희 부인 데레사는요, 둘째 프란치스카 데리고 새벽 미사를 갔어요. 그래서 신청곡 한곡 우리 가족들과 공유합니다.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이곡 듣고 싶어요 하셔서요. 그리고 이민영 프란체스카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나머지 4명의 어린이들은 계속 꿈나랍니다. 프란체스카는 복사, 성가대 두 개나 활동하는 착실한 6학년 어린이랍니다 하셨는데요. 대단하네요. 복사만 하는 것도 되게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복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아빠랑 엄마 닮아서 신심이 깊은 프란체스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신청곡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7278님은 찬미예수님 비가 온뒤 아침이라 햇살이 눈부십니다. 오늘도 그대의 평화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그쵸?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비가 많이 내리고 약간 더위가 가신 듯 했더니 또 어제는 조금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비가 내리고 나면은 비올 때는 아 꿉꿉해 하다가도 비가 내리고 나면은 뭔가 하늘이 깨끗하고 시야가 확 트이니까 확실히 기분 좋더라고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이렇게 사연 함께 나누실 수 있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틀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액션송 2집에서 핸드 인 핸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저희는 한 안토니오의 음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곡 이어드릴게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액션송 2집에서 핸드 인 핸드.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1053님의 신청곡이었죠. 한 안토니오의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였습니다. 오늘의 성인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순교한 성 몬타노와 성 루치오를 포함해서 모두 26분인데요. 259년경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돼서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 감옥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259년 5월 23일 참수형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돼서 아프리카 최초의 순교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축일인 성인들이 많은데 혹시 축일 맞이한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류체칠리아님이 이천성당의 성령기도회 회장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강옥 리타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리타 축일이라고 어제 소개해드렸었죠. 강옥 리타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또 방송 토크 통해서 축하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까요?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김태진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고요. 김혜연의 목소리로 형제에게 베푼 것 듣고 올게요.

네, 김혜연의 목소리로 형제에게 베푼 것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김태진 신부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도 그 책을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라 전하는데요. 이렇게 요한한 세상은 무한하신 주님을 다 담을 수 없고 또 시공간에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없는 주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또 주님을 갈망하며 가까워지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온 세상도 담을 수 없는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임두빈과 석소영, 나무와 숲이 함께한 로고스 찬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 미사는 원주교구 의림동 본당 주임 김대중 베드로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5월 24일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입당성가 142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본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기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12장 3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요한이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닫힌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도망갔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고 구원의 표지가 되었고 다시 살아난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사목하고 있는 의림동 성당을 생각합니다. 의림동 성당은 단순히 오래된 성당이 아닙니다. 62년 전 충청북도 제천이 지금처럼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전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진 선교의 성전입니다. 독일 선교사 알빈 슈미트 신부님은 그 땅 위에 하느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누군가는 믿었습니다. 이 제천 땅에도 복음이 뿌리 내릴 것이다. 이 땅에도 하느님의 집이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의림동 성당입니다. 도시가 변하고 길이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동안에도 의림동 성당은 제천 한가운데에서 6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채 조용히 그렇지만 꿋꿋하게 하느님을 증언해 왔습니다. 이 성전의 벽에는 선교사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마루에는 가난했던 시절 신자들의 발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의 종소리에는 제천 땅에 복음이 처음 뿌리 내리던 시절의 떨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냥 한 본당의 건물이 아닙니다. 제천 지역 복음화의 기억이고 신앙 선조들의 희생이 남아있는 자리이고 오늘도 제천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래된 하느님의 집입니다. 그렇지만 62년의 세월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복음의 문을 열어두었던 이 하느님의 집에도 세월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가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성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성전은 조용히 늙어갑니다. 나무와 벽과 기둥과 부속 공간 곳곳에 시간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대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해 이제는 복원을 미룰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새 성당을 크게 짓자는 일이 아닙니다. 더 화려하게 꾸미자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집, 62년 동안 제천 땅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어온 이 성전을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의림동 성당 앞에 오래되고 낡은 부속 공간들을 정비하고 문화재 성전에 숨통을 띄우면서 이 하느님의 집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희 본당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숙제입니다.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실제적인 도움과 봉헌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닫힌 문 앞에서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순간 닫혀있던 방은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상처는 사명이 되었고 두려움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림동 성

0: 말하지 못합니다. 세월에 지친 공간은 나를 그냥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쌓인 시간은 말합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기도는 말합니다. 그 안에 담긴 제천지구 신앙의 역사는 말합니다. 이 하느님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이 미사를 보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봉헌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 성전은 한 사람의 큰 힘만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작은 믿음이 모여 세워졌습니다. 62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 오래된 하느님의 집에는 큰 숨이 됩니다. 여러분의 봉헌이 의림동 성당에 무너져가는 시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전에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헌은 단순한 건축 기금이 아닙니다. 62년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제천 땅에서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알빈 슈미트 신부님이 꿈꾸었던 그 선교의 마음을 오늘 다시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누군가는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의 정성 덕분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누군가는 오늘 여러분의 봉헌 덕분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제천 땅에 세워진 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일으키는 은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오래된 하느님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봉헌을 큰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62년 동안 제천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어온 의림동 성당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조용히 그렇지만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0: 아멘.
1: 형제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0: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은총으로 세상 모든 이가 참 사랑을 실천하며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0: 주님, 이 땅의 경제인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노동자의 안전과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선을 실현하며 참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소서.
1: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 안에서 각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저마다 자기 존엄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1: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생명이신 주님, 젊은이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깊이 깨닫고 그 소중함을 세상에 용기 있게 증언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게 하소서.
1: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예물 준비 성가 221번입니다.

0: 주님, 성자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신비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에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네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0: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0: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빛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1: 아멘.
0: 제자들 위에 기묘히 불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주소서.
1: 아멘.
0: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1: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2: 파견성가 147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런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분 없이 모두에게 고루 전해집니다. 그런 은총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24일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기쁜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첫 곡으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의 성령 송가 띄워드렸는데요. 또 아름다운 기도문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이니까 또 아름다운 곡이 탄생했어요. 저희 딸이 첫째가 이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을 오늘 특송으로 부른다고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곡이 또 있나? 뭐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목소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했습니다. 오늘 잘 불러야 될 텐데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주파수 알고 계시죠? FM 105.3MHz. 샵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름다운 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인호주사가 부르는 소원 듣고요. 갓등중창단의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이어드립니다.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 하늘이 잘 보이는 숲으로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피곤하고 산문적인 일상의 짐을 벗고 당신의 샘가에서 눈을 씻게 하십시오. 물오른 수목처럼 싱싱한 사랑을 우리네 가슴 속에 퍼올리게 하십시오. 말을 아낀 지혜 속에 접어둔 기도가 한 송이의 장미로 피워나는 5월. 호수에 잠긴 달처럼 고요히 앉아 불신했던 날들을 뉘우치게 하십시오. 은총을 향해 깨어있는 지고한 믿음과 어머니의 생애처럼 겸허한 기도가 우리네 가슴 속에 물 흐르게 하십시오.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 어머니,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십시오. 욕심 때문에 잃었던 시력을 찾아 빛을 향해 눈뜨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그대에게 평화를 주일 코너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누빔점 음반에서 장미송이 엮어 띄워드렸습니다. 성모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가 아니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혜인 수녀님의 시는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2783님이 꼼짝도 안 하고 반드시 누워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맨나스 자매님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죠. 꼼짝도 안 하고 딱 누워가지고 할일 없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잠시 후에 미사만 다녀오고 또쭉 누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르티노님, 비가 와서 운동 안 하고 빵통에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며칠 전에 남겨주신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려요. 그러니까요. 비가 좀 며칠 동안 쫙 내려서 밖에 좀 나가기 싫기도 했는데 또 너무 덥다가 비가 오니까 후련하고 시원하기도 한 그런 지난 한 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가톨릭 찬양사도 협회에 소망 띄워드릴게요.

네, 가톨릭 찬양사도 협회의 소망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바구곤의 나 찬양하리라였습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2세기 무렵 갈라티아에서 순교한 성녀 마르키나와 성녀 팔라디아가 있는데요. 이들은 성 멜레티우스가 지휘하던 부대에 속한 군인들의 아내였는데 자녀들과 함께 순교한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실바누 등 23명인데요.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일만큼 또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연기가 부르는 축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정신 최윤영 프로젝트의 주님을 만나면 듣고 올게요.

네, 김연기의 축복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나정우신 최은영 프로젝트 문희수 씨 목소리도 들렸죠. 주님을 만나면이었습니다. 이곡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대평화에서 노래로 떠나는 복음 여행에서 최은영 작곡가님이 처음으로 발표하신 곡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음원으로 나오게 됐네요. 반가운 곡이네요. 우리 그대평화가 배출한 곡.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주님의 숨을 통해 전해지는 장면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또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은총 가득한 성령 강림 대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비루스의 성령이시여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드깨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5월 과학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책의 저자 김추령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기후위기는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이제는 여기에 적응하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책에서 탱탱볼 같은 사회를 만들자 하신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1: 네, 예. 맞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두운 터널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터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지나가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탱탱볼 가지고 놀아 보셨을 거예요. 탱탱볼을 일정한 높이에서 놓으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으면 탱탱볼은 다시 튀어 오르고 순간 찌그러져요. 탱탱볼도 찌그러지거든요. 그런데 찌그러진 다음에 아주 빠르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 기후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1.5도가 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IPCC 보고서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면 동일하게 기온이 올라가도 발생 가능한 위험 확률이 낮아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홍수가 났다. 이때 홍수가 날 거다라고 했을 때 재난이 예상될 때 빠르게 알림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적응의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있는 거주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 즉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해서 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그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고 적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또 다른 적응의 한 파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에 지나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뭘 할까요? 더듬더듬거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꽉 붙잡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공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후 위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했듯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이전 사회와는 다른 규범과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공생. 근데 물론 공생에는 사람과 사람의 공생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 이렇게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갖는 것. 이게 적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환경 교육을 따로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엄마 이거 하면 정말 지구가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이런 청소년에게 혹시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을까요? 네.
1: 앞으로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할 청소년들에게 꿈을 한번 꾸어봐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고 싶은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꿈을 한번 꾸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살고 싶은 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 기후위기를 윤리적 폭풍이라고 표현한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요. 저는 윤리적 폭풍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의 소용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 닿은 곳에 세계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아,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먼저 꿈꿔보고 그것을 목표로 기후행동을 하도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5월 한 달간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5월 봄이잖아요.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봄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를 시작하셨는데요. 네. 저도 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봄이 너무 아름답죠. 막 꽃들이 무슨 뻥튀기 터지듯이 펑펑 막 터지고 겨우내 미동도 없던 나뭇가지에서 새잎이 막 그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뿅뿅하고 막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계절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봄은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38억 년경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지금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38억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한 생명체들이 지구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고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셀 수 없는 시간과 가늠할 수 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 시스템의 균형이

0: 아름다운 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그 수많은 작은 노력의 하나가 되기를, 우리도 아주 작은 한 점이 되기를, 그래서 이 봄이 오래도록 아름다울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한 달간 함께해 주신 김치령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책을 저와 함께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주님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심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신암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오늘 5월 24일 여러분은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월 24일은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리고 또 교회, 가톨릭 교회 또는 그리스도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해요. 굉장히 큰 경축일이죠,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인류,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를 출발하는, 시작하는 날이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뭐 생일이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큰 날이 겹쳤습니다. 우선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 좀 사회교리의 배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될 때다 말씀드렸는데, 그 공의회를 이제 통상 이제 성격을 말할 때 뭐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의 공의회다라는 표현도 쓰고, 또 삼목 공의회다라는 말도 씁니다. 성령의 공의회라는 말을 그 특징으로 내세울 때는 개방성, 세상 안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그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그러니까 사람이 뜻을 모아서 조직화해 가지고 세상 안에서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한다가 아니라, 교회는 본래부터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성령의 보호, 성령의 안내,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교회 또는 성령의 공의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삼목공의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규정한다든지, 어떤 교회 제도라든지 교회 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그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도그마를 선포한다. 예를 들면 이제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79년인가 그때 1년 열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서의 보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그 1년 열렸던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두 개의 그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하죠. 하나는 교황의 무오류성, 교황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다. 물론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과 어떤 종교 생활에 있어서 교황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무오류성인데, 그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황의 수위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사실은 한 500년 전에는 그 이른바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로 이렇게 갈라지죠. 뭐 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지고, 그 이전에는 한 교회 안에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또 갈라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 양식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갈아입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긍정적인 표현이고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분열이고 다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서 으뜸이 누구냐, 맨 수위가 머리 숫자거든요. 머리에 있는 자리, 수위, 머리에 있는 자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믿었죠. 근데 이제 서방 교회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때니까 로마의 주교, 로마 교구의 주교이면서 교회의 으뜸은 베드로의 이 뒤를 잇는 교황이다, 이렇게 우린 믿었는데,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할 때는 거기 총대주교, 동방교회에서는 여러 명의 그 총대주교들을 일종의 뭐 오늘날 표현하면 집단지도체제라

볼까요? 여러 명의 우두머리가 뭐 표현하자면 머리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그거 가지고 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성경에 기반했느냐 안 했느냐라든지 믿을 규리냐 아니냐라는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아, 우리 서방교에서는 로마교구의 주교가 으뜸이다. 그럴 때 동방교에서는 그렇군요라고 하고 그냥 우리 동방에서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으뜸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아 그렇군요 했었는데 서로 사이가 나빠질 때는 별거 가지고 다 싸우잖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긴 합니다만.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그 종교 분열, 그 대분열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레이트라고 표현 쓰죠. 그러니까 서방교회 로마 서방교회 안에서 가톨릭과 비가톨릭으로 또 분열되잖아요. 개신교라고 표현되는. 그럴 때는 물론 처음에 루터란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그래 뭐 그리스도교의 으뜸은 로마 주교지라고 인정은 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일종의 그 뭐랄까 현실적인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를 내세울 때 누가 대표할 때 누군가 한 명은 대표가 돼야 되니까 루터란 같은 경우도 뭐 인정을 했었거든요. 물론 감리교단도 옛날엔 그랬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인정을 안 하고 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는 그 수익권 그리스도 교회 전체의 우두머리에 관한 것은 신학적 논쟁이라든지 또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가지고 논쟁거리는 됐지 이것을 믿을 교리로 정한 적은 없었어요. 어느 쪽에서도. 근데 이제 1869년에 했었던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로마 주교의 계승자는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으뜸이다. 수익권을 갖는다라고 믿을 교리로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동방교회 쪽이라든지 비가톨릭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21번의 그 공의회가 있었는데 21번의 이 세계 공의회 가운데 앞에 20번의 공의회 정도는 바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는 무엇을 믿으면 안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도그마를 선포한다고 그다음에 오류와 이단을 단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정해요. 공의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권위가 굉장히 높죠.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뭐 교의 도그마적 성격의 공의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목공의회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그 실천을 해야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루는 공의회를 삼목공의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1번의 공의회 가운데 삼목공의회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격상. 왜냐하면 앞에 20번의 공의회는 1차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우리가 주일미사 때 신앙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고백의 부제가 뭐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 그러거든요. 니케아 공의회가 4세기 초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4세기 말이거든요. 그 두 공의회에서 주교님들이 모여가지고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런 조목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나이다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런 거는 니케아 공의회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그걸 그 신앙 믿을 교리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오류라고 한다든지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오류와 이단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진리 안에만 구원이 있고 진리는 그리스도 교 안에만 있는데 이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이어온 이 교회가 선포한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1차 바티칸 공의회를 포함해서 20번의 공의회는 전부 다 성격을 말하자면은 교의 도그마 믿을 교리를 선포하거나 때로는 그 안에다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거나 공표하거나
어떤 제도라든가 법, 교회법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문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의에 관한 공의회 이렇게 말하고, 처음으로 이 3억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런 걸 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는 것은 오류다, 이런 것을 그 언명하거나 공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세상 안에서, 그것도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당 안에서 신앙 전례를 하는 것 더하기, 그건 당연히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성당 바깥에 경제활동할 때, 문화생활할 때, 정치활동할 때, 국제관계에서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프랙티스, 어떤 실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삼옥공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삼옥이란 말의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 이 삼옥이란 말에 또 뉘앙스가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삼옥이란 이 용어 번역은 고대와 중세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한자죠. 또는 영어로만 이제 페스토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게 칠사칠목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을 치느냐 할 때 가축을 대상으로 해요. 양을 친다, 소를 친다 할 때요. 옛날에 신분 계급 사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가 있잖아요. 목민. 그 민이 백성민이거든요. 그 목자는 칠목자예요. 말하자면 관리들이,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들이 백성을 돌보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돌보는 건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이 관리들하고 백성하고는 엄연히 신분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관리들은 높은 사람이고 백성들은 아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면 관리들이고 백성들은 관리받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에서도 이게 통용이 됐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죠. 아, 나리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근데 이게 근대로 넘어갈 때 이 피플이 주인이 되거든요. 민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피플이고, 그러면은 관리들은 뭐가 돼요? 관리들은 주인을 서빙하는 복무자가 되는 거예요. 봉사자. 우리말 번역은 이제 봉사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 뉘앙스가 일제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그 봉사라는 말이 이제 천황폐하께 모든 걸 다 바친다, 이런 맥락으로서 우리말화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 한자로 국어사전에 나오는 한자음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통용되는 말에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천황폐하께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보상과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봉사할 때는 보상받지 않고 거저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날 때 봉사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드리는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군복무를 했거든요. 군봉사라고 안 그러, 군복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밀리터리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밀리터리가 군이잖아요. 서비스를 봉사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우린 군봉사, 시간이 남아서라든지 내 뜻에 맞아서 내가 난 군에 가서 봉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밀리터리 서비스는 군복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언어에서는 수도, 그 워터 서비스입니다. 수도를 주민이, 시민이 주인이고 생활의 주체니까 공동체, 관공서라든가 이런 기구에서는 시민들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에서 물을 주든 말든 시가 써 봉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자가 들어야 돼요. 복무라 그래요. 서비스를. 워터 서비스, 일렉트릭 서비스, 밀리터리 서비스 할 때 그 서비스를 봉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봉사 말할 땐 팁이란 말을 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말을 우리만 쓰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아 봉사는 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 시간이 없어 바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봉사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좋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일상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럼 제가 밀리터리 서비스인데 아유 군봉사를 나는 하고 싶은데 바빠 다른 일이 많아 뭐 경력이 단절돼 그래서는 안 할래 할 때 공동체가 아 그러세요 뭐 봉사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하세요 이러나요? 안 그러죠. 오히려 거의 복무라는 말, 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봉사라고 번역해서 쓰는 게 사람들의 어떤 뜻인지를 그 의미가 살짝 방향을 틀면서 선택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의무의 개념이 아니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민주가 되면서부터는 이 목민이란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말하자면 채용해서 에이전트로 채용했어요. 선출하잖아요 대충. 그게 의회 내각제든 대통령이든간 전부 다 대부분의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투표라는 걸 통해서 내가 뽑거든요. 그것도 뽑을 때도 항상 조건적이에요. 4년이면 4년만, 5년이면 5년만, 기간도 조건이지만 임무도 조건을 해요.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그래서 그걸 누가 그걸 제안을 뒀냐면 피플이 제안을 둔 거거든요. 민주니까.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고 선출된 분들이 민이 선출된 사람을 돌보는 게 맞죠. 주인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언어가 목민 하다 보니까 언어는 옛날 언어인데 실제 내용하고 맞지 않는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삼옥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치고 칠사 칠목 그 양치기가 양주인이 소 목동이 소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 소 그 주인은 주체는 그 양치기나 목동이고 소하고 말 가축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거든요. 그 용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가끔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높은 분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맨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이런 말씀하실 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대 변화의 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높은 분은 사람, 민이고 우리고 그분들이 우리 아래 것인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아래 것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통상적으로 대리인, 에이전트라 그러죠. 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임시로 임명해가지고 이 일을 해라 하고 내가 권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참 잘했다. 다음에 또 해. 그 대신에 그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권위, 그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걸 우린 임기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의 변화를 담는 용어를 찾아낼 필요는 있는데 참 어려워요. 어쨌든 2차 바티칸 공의에서 3호 공의에는 하느님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 삶을 위하여 교계 제도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복무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굉장히 큰데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의 주인됨 그리고 관리들이 서비스해야 되는데 복무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제도적으로는 시민이 주인인데
의식에서

교회에서는 관리가 주인인 식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교회 2차 바티칸 공회에선 이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고 이 백성을 위해서 교계 제도 특히 주교 직무의 핵심은 하느님 백성에 대한 서비스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용어가 주인 주자고 주교님이고 우리는 백성이니까 이 용어가 전 근대 언어거든요. 백성이란 말은 사실은 한자어로는 그 아래 것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가문 내지는 족보가 없어가지고 다 싸잡아가지고 백성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혈통상으로 그 계승되는 몇몇 가문이 이른바 상류층 지배계층을 이뤘던 적어도 전근대의 그 사회를 반영한 이 언어인데 그런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참 뭐 저같이 이렇게 좀 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분들이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삼목공의회라 그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제 일치공의회가 있어요. 물론 이 일치는 하나로는 이제 교회 내의 일치예요. 당연히 동방교회랑 서방교회 사이에서의 대화와 협력 거기서 일치할 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뜻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로 다시 재결합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뜻이에요. 협력해서 하느님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방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갈라진 형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돼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갈라졌다는 말은 서로 등 돌렸다, 삐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아예 대놓고 가톨릭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에요. 크게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회 일치라고 말할 때 우리 에큐메니칼에 말할 때 그 일치가 궁극적으로는 한 아버지 아래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 건 맞는데 그 형제들이 다 옷을 다르게 입고 식성이 다르고 하니까 대신에 서로 형제적 우애를 가지고 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고 그 화목한 모습이 인류에게 모범이 되어서 인류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관점에서의 협력의 일치예요. 우리 교회를 와서 개종을 해라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공의회를 말할 때는 교회 내의 협력,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그 순례 여정에서의 동행을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종교 간의 대화도 얘기를 해요. 종교 간의 대화는 그리스도교, 유교, 불유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그다음에 유다교는 한 하느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종교적 전통으로 많이 말하는 게 힌두, 그다음에 불교 있어요. 그다음에 종교적 전통이라고 서방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른바 이걸 뭐 유교를 종교로 볼 거냐 문화로 볼 거냐 시각이 다르지만 이미 그것까지도 해서 말하자면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표명하는 여러 현실 세계 내에서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걸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 그리스도교 말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또 강조해 일치 공유회라는 말 안에는 그래서 불교하고도 그리스도교하고 대화를 해서 세상의 종교들이 저런 모범을 보인다. 그러면 똑같은 거를 믿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표명하거나 헌신하는 가치, 그 가치의 궁극의 원천에서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랑, 부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표현 양식은 다르더라도.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인류가 얼마나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두 종교는 협력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 인권이라든가 정의라든가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 종교들은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명한 게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격을 말할 때 일치 공의회라는 그 성격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성 밴드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함께 듣겠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성밴드가 불렀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면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성격을 말할 때 삼목공의회 혹은 일치공의회라고 불렀다. 그리고 일치공의회라는 그 성격을 말할 때는 그 일치라는 말은 그냥 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다양한 전례, 다양한 삶의 양식이 있다. 그리고 서로 형제적인 우애와 사랑으로 협력해서 그 화목한 아버지,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화목한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는데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 일치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 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취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공감하거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것으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 평화, 정의, 인권. 최근에 들어서는 평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기후 위기로 대표되는 생태 재앙에 관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유다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유교의 어떤 그 사상 안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찾아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어떤 그것 때문에 그 각 종교인들의 삶의 양식을 생태적인 모습으로 갖고 가는데 협력하고, 그걸 무브먼트로 하고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움직인다면 생태 재앙에서부터 인류를 벗어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적인 어프로치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어떤 것, 또는 경제적인 어떤 접근법뿐만 아니라, 자, 그런 점에서 이 종교 간의 대화는 뭐 예를 든 게 가장 그 뚜렷한 모범 사례가 되는 게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거죠. 물론 1948년에 그 세계 인권 선언을 이제 UN에서 채택을 할 때 일부 나라, 뭐 이슬람권이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 쪽에서는 이제 기권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인권선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그리스도교, 그래서 가톨릭하고 또는 이제 복음주의, 그 다음에 유다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 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그 사상가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몇 년에 걸쳐서 논의한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관한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배경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 우린 성경이고 불경이고 코란이고 또는 뭐 사서삼경 이런 데에서는 인간의 인간다움, 또 세상 질서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 다 그 깊은 의미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인정했던 거니까, 그 안에서 다시는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종교 안에 종교의 경전 안에 담겨있는 인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세상에 대한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추려가지고 문서화하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평화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생태 재앙에 관해서 그런 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각 종교의 성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한국 천주교 주교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연맹이 있거든요. KNCC인가? 그러니까 기독교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고 한국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산하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는 15개의 교구가 다 결합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거고, 형식상으로 한국 교회 협의회에서는 여러 다양한 뭐 장로교, 뭐 감리, 거기다 그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그러면 KNCC하고 한국 주교회 협회하고 아니면 한국 뭐 우리나라 불교계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럼 불교에도 평화를 갈망할 것이고 불경에도. 또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뭐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도 그 교회도 평화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막 전쟁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톨릭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인데 이 세 종교 및 그 그리스도를 합치면은,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평화,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추구해 가겠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좋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생태 문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통계 중에 그게 있었죠. 그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사람당 그 생활하면서 그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가. 내가 뭐 제가 이동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전기를 쓴다든지 해서 한 사람당 탄소 배출을 측량하는 것을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읽은 책이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찬미바드소서에서 인용한 문구가 있어요. Less is more. 그러니까 덜한 것이 더 좋은 것이다인데 그 책은 그 책 이름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한 책인데 또 까먹었네요. 하여튼 영어 제목은 Less is more예요. 영어 비교급 less, 덜한 거. more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덜 소비하거나 덜 탄소 발자국을 내면 더 풍요로운 거다. 역설이죠, 일종의. 우리는 더 많이 소비해야만 더 많은 것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태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생산 소비 모델이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그 떠받치는 그 구조 이거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책에서 말하는 less is more, 덜한 것이 더 유익하다, 더 좋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1인당 탄소 발자국의 그 증가 속도가 1등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불교 또는 뭐 한국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라도 모여가지고 또는 담당하는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 문제를 갖다가 그 천주교식 또는 한국교회협의회식 그다음에 불교식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번 적어도 이 종교인들이라면 신앙인들이라면 이런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본당이든 사찰이든 예배당이든 수시로 얘기를 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또 확인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말하면 종교 간의 대화 또는 종교 일치의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교리를 하나로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개정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를 이제 일치 공회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2차 바티칸 공회를 이제 설명할 때 성격 설명할 때 성령의 공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배경을 설명할 때 요한 23세 교황이 공의회를 이제 열겠다고 하고 약 3년의 준비 기간에 걸쳐서 62년에 이제 10월에 개막을 하고 1회기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3세 교황이 돌아가시고 2, 3, 4 회기는 이제 바오로 6세 교황이 이어받고 폐막을 하시거든요. 근데 공회를 개막할 때 23세 교황이 바티칸의 창문을 열자 그랬어요. 창을 열자. 그 배경이 뭐냐면 성령이 자유롭게 다니시는 그 성령이 교회 바깥에는 아주 자유롭게 막 활동하시는데 이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잘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이 바티칸의 창을 열면 그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성령이 교회 안을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교회를 새롭게 그래서 업데이팅 하시게 하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바티칸의 창을 열자가 그 성령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시자
활동하시게 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면 성령에 관해서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원래 관습상으로 제도상으로는 2,500명 정도가 모이셔가지고 교황청에서 공의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의제들 그리고 의제들을 다룰 위원회들 한 20에서 2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들을 한 뭐 열댓 개를 쭉 이렇게 하고 그걸 전부 다 그 위원들을 한 분 한 분 투표해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그 위원들이 회의한 다음에 어떤 문건을 내놓으면 다른 주교님들이 아,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였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성령이 잘못 작동해가지고 어떤 젊은 주교님이 번쩍 손을 들고 나는 그 위원이 그 위원회에 예를 들면 전례에 무슨 개혁위원회 이렇게 뒀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그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쭉 한 20명 정도 이렇게 리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투표를 해서 다 오오오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합하다고 내가 동그라미를 치냐. 그럴 수밖에 없죠. 2,500명이나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그 공의회를 이제 주재하던 어떤 그 사무총장 추기경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20개 15개 정도 된 위원회 한 위원회 한 25명 정도 하는데 한명한명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뭐 준비하는 쪽에서 알아서 잘 했겠지 하고 전부 다 패스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예스하냐 해가지고 맞잖아요 말은. 그래가지고 다시 이분이 교황한테 가셔가지고 아 교황님 원래 교황은 공의회에 개입하지 않아요. 열고 폐막할 때는 하지만 그런데 이건 공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2,500명이 만약에 20명, 25명의 위원을 뽑는데 10개 위원회라서 25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OX를 예스, 노, 그다음에 유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이거 한 사람 한 사람만 거기서 2,500만 앞에서 소개하더라도 한 달, 두달다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따질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왜 전문이야,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무총장 하시는 분이 교황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그때 교황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맞다, 그게. 그래서 처음으로 1960년 교회 역사 처음으로 각 나라별 주교들이 따로 모인 거예요. 로마에서. 이태리 주교들을 이태리 주교님들은 그 역사책을 보니까 이태리 주교님이 그때 한 4, 500명 됐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모인 거예요. 그날 그때가 처음이래요.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몇분안 되니까 모이는 게 쉽겠지만 유럽 독일 교회 주교님 따로 모이고 프랑스 따로 모이고 이태리 따로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 북미 따로 모여가지고 그럼 당연히 몇십 명 몇백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사 같은 분을 또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시노달리타스의 원천이 된 거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앞에 20번의 공의회 때는 그렇게 다 뽑았는데 갑자기 그한 분이 나는 모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공의회가 아 성령께서 이 공의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것을 그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해프닝과 같은 사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냥 짜여진 대로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분한분 그분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드러난 그런 것을 성령의 공의회라는 그 설명을 할때그 일종의 이벤트 사건이죠. 교회적 사건을 소개를 해요. 예로.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를 이제 성령 공회라는 이름도 붙이긴 하는데 오늘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천주교 안에서 적어도
초대교회 1세기, 2세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편집한

저자는 편집한 분이 이제 루카 복음하고 동시대 분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약 80년대입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50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시대별로 보면 한 한두 세대 정도의 전통으로 이어온 공동체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독서 말씀이 마찬가지로 고린토 1서거든요. 그건 좀 빠르죠. 바오로 사도의 말씀 서간이니까 그런 경우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30년대 초중반에 돌아가셨다고 치고 바오로 사도의 활동 그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면서 각 공동체에 편지를 막 보내니까 제일 빠르게 보낸 편지를 학자들은 이제 50년대 뭐 중반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80년대, 그 다음에 고린토서가 좀 시대가 좀 다르지만 50년대, 그럼 예수님이 30년대 돌아가시고 20, 30년 지난 다음에 바오로 공동체, 그 다음에 또 30년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루카 공동체,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오늘은 100년 내지 110년이거든요. 다시 또 한 60년 지난, 그러니까 세대가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길게는 80년, 짧게는 한 30년 정도, 그 말하면 전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신앙 공동체의 교우들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공동체가 개인으로는 체험하고 공동체로는 경험하고 그것을 또 고백하고 또 그걸 담은 것들이 성경들인데 그 성경에선 성령을 뭐라고 설명했을까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날 2020년대 한국 천주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쉽게 얼핏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성령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1독서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은 수단인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위협, 놀라운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해방. 그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어떤 타겟인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건 수단이고 이상한 말의 내용이 뭐였냐는 것은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이고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또 이독서에서는 고린토서인데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은 결과적으로는 공동선으로 결합된다는 뜻이에요. 한 개인의 특철한 역량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으로 합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앞에는 평화를 선물로 건네고 뒤에는 용서로.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표징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는 용서이고 하나는 그 결과로 평화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느님의 위협, 그 다음에 공동선, 평화와 용서, 공통점은 사적이지 않다. 공동체적이다. 두 번째로는 그게 인간의 어떤 결실, 업적의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의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 세상에는 평화,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만드는 제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죠. 나의 행위, 우리가 만든 제도가 과연 용서와 평화를 위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혹은 공동선을 위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혹은 하느님의 위협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근데 많은 경우 사람의 역량과 사람이 만든 제도를 절대시하려는 유혹이 굉장히 쉽게 빠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비춰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레오 교황께서 새 회칙을 발표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구하게 되면
그 내용으로 이제 사회교리 문헌일 테니까 좀 여러분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익이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찾아 함께 듣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5: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9살. 모든 게 다 아직은 낯설고 서툰 한참 어린 나이죠. 노예상에게 납치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노예시장에 팔리고 또 팔리면서 잔인하게 매질을 당하고 평생을 온몸에 끔찍한 흉터를 지닌 채 살아야 했죠. 이 소녀가 바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인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입니다. 자기 삶이 처절하게 부셔졌지만 성녀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억압과 폭력에 신음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착하게 사세요. 하느님을 아는 건 크나큰 은총입니다. 빛나는 파동으로 번져가는 존엄한 성녀의 삶과 영성, 모범을 오늘 이 시간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0: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들었습니다. 5월 24일 2주의 책 특집 첫 곡으로 들었고요. 오늘 특집 마무리 시간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마지막 순서는 가톨릭 출판사고요. 어떤 책으로 어떤 성인들 만날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북셰프 바로 만날게요.

0: 작은 시작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엽니다. 작은 용기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꿉니다. 또 한 세상을 바꿉니다. 큰 역사를 새로 씁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용감하게 길을 여는 청년들의 지킴이라고 해야겠죠.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수호 성인들, 그 성인들의 삶과 영성, 모범을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호 성인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와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다시 만납니다. 가톨릭 출판사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특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수호 성인 특집 지켜줄게에 수호 성인을 만나고 또 만났던 성인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오늘은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그리고 세계 청년 대회를 만드신 분이자 저희 특집 처음 만났던 성 요한 바오로 2세까지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만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우선 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사망,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의 등장하는 수호 성인을 만나겠습니다.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인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1: 네, 바키타 성녀는 1869년에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9살 때 아랍 노예상에게 납치가 되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번 노예시장에도 팔려 다녔다고 하고요. 심한 폭력과 학대를 당한 바람에 평생 몸에 144개의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셔야 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0: 와, 일단 수단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수단,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으로 익숙한 곳인데,
1: 네.
0: 그곳에서 노예상에 납치가 됐고 학대를 당했고 144개의 흉터라고 하니까 저는 프리다 칼로라고 멕시코 초현실주의 화가도 생각이 나거든요. 예, 이 프리다 칼로도 큰 사고가 있었고 그때 굉장히 크게 다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과 또 어떤 영적인 투쟁,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바키타 성녀 다시 보면 이 바키타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요.
1: 네, 이제 원래 이름도 잃어버리셨다고 하는데요. 이 바키타가 납치범들이 붙인 이름이래요. 그래서 뜻은 행운의 사람이라는 뜻은 있지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베네딕토 16세의 회칙에 나온 거니까,
1: 네.
0: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 교황은 왜 이 성인을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했을까요?
1: 중요했던 건 이제 바키타 성녀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런 점이 아니라 그녀가 이탈리아에 오게 된 뒤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되셨대요. 그리고 수녀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제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경험을 희망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0: 예, 희망을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될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1: 네.
0: 사랑을 느끼는 거고. 네, 또 주교회의 자료를 보니까 바키타 성녀의 생애뿐

0: 아니라 요즘 인신매매 문제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예,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가 돼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키타 성녀는 오늘날의 인신매매 반대의 상징으로도 기억되고 있는데요.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이 2월 8일이에요.
0: 예.
1: 이날이 바로 바키타 성녀의 축일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예. 이 관련 조각 작품도 있죠.
1: 네.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말츠가 만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성녀 바키타가 맨홀 뚜껑을 열고 이제 그 지하에 갇혀 있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년병, 강제노동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장기매매 피해자까지 이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0: 와, 지금도 이게 뭐 상징이긴 하지만 비유고
1: 네.
0: 그분이 막 강남이나 또는 명동이나 사람들 많은 곳을 다니더라도 우리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지상으로 올라옴을 상징하는 게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티모시 슈말츠라는 작가를 이렇게도 알고 있거든요. 서소문 역사 문화공원에
1: 네.
0: 노숙인 예수님 조각이 있어요.
1: 네.
0: 그걸 이 티모시 슈말츠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표현하려는 이 작가의 마음도 성녀의 마음을 좀 본받고자 하는 노력과도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오, 네.
0: 예, 바키타 성녀가 지금 우리 시대에 계속 말을 걸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오, 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는 노예 제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뭔가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그런 폭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키타 성녀가 그런 세상 안에서 인간의 존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이라는 것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AI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1: 네.
0: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로봇이 단순 노동은 반복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그런 로봇을 실제로 인력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1: 아, 그렇죠.
0: 우리가 결국 부품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품이 아닌 거잖아요.
1: 네.
0: 그걸 이 성녀의 생애와 그리고 뭐 기도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성녀를 기억해야 하는 의미들로 좀 찾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 성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1: 네.
0: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만나겠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책에 소개가 되죠?
1: 아, 네. 저희 책 중에 가톨릭 성인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0: 예.
1: 성인들을 좀 백과사전처럼 이름 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소개해주는 그런 도서인데요. 그 중에 이제 말씀하신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의 삶이 담겨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성인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또 개정판이 나오기도 해서
0: 오.
1: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때 한번더 소개하죠, 그러면.
1: 네. 네,
0: 역시,
1: 준비해 오겠습니다.
0: 아, 가톨릭 출판사가 사랑할 만한 편집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알 홍보까지
1: 감사합니다.
0: 해주시면서.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를 만납니다. 앞서 성녀 요세피나 바키타는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가 됐고요. 또 행운의 사람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인신매매 반대의 상징으로도 우리가 기억을 하며 이어지는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이민의 어머니로 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난민도 생각하게 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난민, 이민 문제가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카브리니 성녀가 약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좀 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 30번이나 대서양을 건너면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이민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으신 것 같아요.
0: 예, 아마 이름이 낯선 분이 있을 듯합니다.
1: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성녀는 이제 1850년 7월 15일에 태어나셨어요. 북 이탈리아의 로디지아노라는 곳이고요. 본명은 마리아 프란치스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베리아라는 이름은 훗날 선교에 대한 열망이 이제 커지면서 전교의 수호 성인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시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0: 오,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다.
1: 네.
0: 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군요.
1: 네.
0: 오, 네. 좀더 쉽게 지으시지.
1: 발음이요?
0: 이건 농담이고요.
1: 네.
0: 네,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라는 거. 예. 그래요. 이 성녀가 예수 성심 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유가 더 있거든요.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살던 많은 이탈리아 이민자가 있었는데요. 언어나 환경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당연히 힘드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0: 그렇죠.
1: 네, 그때 이 성녀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직접 그곳에 가서 작은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교황 레오 13세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수녀님들과 함께 미국으로 바로 향하시게 됩니다.
0: 예, 그래요. 지금 교황이 교황 레오 14세고,
1: 네.
0: 당시 교황 레오 13세와 함께 했다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고,
1: 오, 네.
0: 예,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라는 그 문헌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의미로 지금 교황 레오 14세가 교황명을 교황 레오 14세로 정한 거거든요. 지금도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1: 네.
0: 그래요.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성녀를.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건강한 편은 아니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어떤 정신력이랑 추진력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미를 곳곳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한 병원, 학교, 수녀원까지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수녀원이 총 67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워진
0: 67곳을 세우셨다고요?
1: 숫자가. 네.
0: 야, 저는 그냥 방송국 하나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1: 저도요.
0: 출판업 갑자기 또.
1: 너무 대단하십니다.
0: 곧 순교하실 것 같은 소리로 출판사 하나도 힘든데요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1: 네.
0: 몸도 건강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1: 그래서 이렇게 또 무리를 하시다 보니까,
0: 아아. 아.
1: 네, 1917년에 운영하시던 병원의 증축 문제로 시카고에 계속 머무르시는 와중에 엄청 큰 병을 얻게 되셨대요.
0: 아이고.
1: 그래서 생을 마감하게 되셨는데, 이후에 이제 유해는 뉴욕으로 옮겨져서 현재 마더 카브리니 여자 고등학교 부속 성당이 있는데
0: 예.
1: 그곳에 안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1946년에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성인 품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0: 예. 이민자의 어머니입니다. 아,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지금 가톨릭 성인전에 담겨 있는 내용 보고 있고요. 우리 가영님도 공부하시고
1: 네.
0: 또이 내용 준비하시면서 확실히 와닿은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1: 네, 저는, 당연하게도 들으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삶과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남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가치는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할수록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실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에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강한 힘이니까요. 저도 성녀처럼 어린 시절 제가 품었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먼저 좀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0: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 예. 그첫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지는 나눠야겠다라는 그 마음.
0: 네.
1: 우리가 특집을 쭉 함께하고 마무리하면서 기본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나눴거든요. 특별히 성카를로 아쿠티스의 성체신심과 또 성모신심을 얘기하면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처럼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마음은 나눠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 예, 또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이 마음을 기억하고 또 성인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가 본대회까지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나누는 마음으로 지금 출판사 한 곳에서 일을 하시니까 한 67개 정도 출판사를 한번 세워 보시는 건
0: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1: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0: 아니면 저는 67개의 책을 출판하면 어떨까요?
1: 말이 시가 됩니다.
0: 그렇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렇죠. 열매를 이제 만드셔야겠죠.
0: 네.
1: 야, 이렇게 직접 저희 전국 방송 라디오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너튜브에서도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예, 노가영님의 67개의 책 출간될 때까지 제가 응원하겠다는 거 모두가 응원하고 기도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0: 감사합니다. 네.
1: 예,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이 성녀를 얘기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Better Together라는 팝송 준비했습니다. 예. 잭 존슨의 목소리로 Better Together 함께 들을게요.

0: 이제는 이 책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시대 일곱 교황, 가톨릭 출판사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대 일곱 교황에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손희성 주교님이 쓰셨고요. 저는 손 주교님이랑 연이 제 직장 이사장 주교셔서
1: 오, 네.
0: 네, 그래서 오며 가며 인사도 드렸고 책 나왔을 때 축하드린다고 또 읽어봤다고 말씀도 드렸을 뿐더러 앞서 우리가 레오 14세 교황을 얘기했잖아요.
1: 네.
0: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시고 또 새 교황 선출되는 때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황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났을 때 또 네. 나와서 발언하실 때까지 시간이 비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때를 우리의 말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울 수 있는 말은 역대 교황들의 삶과 영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개하게 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뭐 또 요한 23세 교황,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뭐 등등 이 일곱 교황을 그냥 쭉 한번 함께하는 패널 신부님과 나누다 보니까 예, 레오 14세 교황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고마운 책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저는 말을 못했어요.
1: 아유, 아닙니다.
0: 예, 그래서 손주교님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특집의 시작이자 끝인 지금 세계 청년대회를 만드신 교황님을 다시 만나면서 마무리하는 거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가영님에게는 이게 어떤 책으로 다가오는지 또 이주의 책 가족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제 저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교황님들을 잘 모르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1939년에 선출되신 비오 12세 교황님부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우리와 함께한 현대의 일곱 교황의 삶과 에피소드 그리고 특징들이 담겨있는 책인데요. 주교님께서 경험하신 교황님들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재밌게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알현하셨을 때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으시거나 이제 이런 일화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20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제 일군 7명의 목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책인 이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래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특집 처음에
1: 네.
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교황 선출 이후에 발표하신 첫 회칙입니다. 인간의 구원자. 뭐 요걸 좀 다뤘는데 오늘은 네. 교황님의 삶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가영님이 책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제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7년 동안 가톨릭 교회를 이끈 교황님이신데요. 폴란드 출신이시고 456년 만에 등장한 비이탈리아인 교황이자 그리고 또 최초의 공산권 출신 교황이십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연극이랑 문학을 매우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었고 이런 배우 활동 덕분에 이제 나중에 교황님 되시고 나서 엄청난 군중 앞에서 미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배우 출신다운 재능이나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으로 이제 군중의 마음을 휘어잡으셨다고 합니다.
0: 이건 탤런트라고 봐야죠.
1: 네.
0: 예, 예.
1: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점령을 겪으시면서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셨다고 합니다.
0: 예. 폴란드 출신이시니까
1: 네.
0: 폴란드는 약간 낀 국가 아닙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에 막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힘든 느낌이랑 좀 비슷한
1: 네.
0: 나치 독일, 소련 공산 정권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은 그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다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되신 이후에 인간의 자유, 존엄성, 더 강조하고 지키려는 신념 이것이 어려움 덕분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0: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살아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를 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을 지지하시고 동유럽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고, 많은 분들이 냉전 종식과 공산주의 붕괴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신다고 하네요.
0: 예, 이 내용을 손주교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이 풀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대 일곱 교황 만나고 있고, 또 특별히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선물로 드립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열려 있으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시면 되겠고, 또이 교황님이 세계 청년 대회를 만드셨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며, 손희송 주교님은 의정부 교구장이시고 현재 또 의정부 교구 차원에서도 세계 청년 대회 준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예식도 있었고 함께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다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보자면 행동하는 교황이라고 불리셨던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별명으로 순례자 교황, 세상의 선교사 이런 별명도 있으시죠?
1: 네, 맞아요. 이제 그 이유가 교황님께서 재위 기간 동안 무려 104회 해외 순방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동하신 거리만 거의 20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선교사라고도 불리셨고, 교황이 세상 곳곳을 방문한 데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어떤 강한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으셨다고 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0: 예. 세상 곳곳 중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겁니다.
1: 그쵸.
0: 예. 1984년에 역대 교황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고, 1989년에 또 방문하셨죠.
1: 네, 맞아요. 그때,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을 여의도에서 이제 가졌었는데요. 100만 명의 신자가 모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성식은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특별하게 기억에 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와 소록도를 방문하셔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직접 한국어 인사를 준비하셨대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던 그런 나치 독일과 소련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어린 시절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의 고통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다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 예전에 드라마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건데, 그 대사 다시 곱씹어 보면, 내가 아팠다. 그러니까 네가 아픈 것도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거고, 시성식까지 해 주신 건데, 말씀하신 내용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증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번의 교황 방문이, 교황 방한이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 숫자가 느는 계기도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1: 네, 선종하신 지한달 만에 15 시성 공식 절차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보통 가톨릭 교회에서 15 시성을 위한 공식 절차가 돌아가신 다음에 5년이 지나서야 계시를 할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5년의 유예 기간을 면제하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15 시성을 위해서 공식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영웅적 덕행의 삶을 살았다고 밝히셨고, 복자의 전 단계인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교황청 시성성은 요한 바오로 2세를 복자로 선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0: 예. 살아 생전에도 세상의 곳곳, 그리고 거의 끝까지 가시려고 했던 그 뜻이 돌아가신 후에도, 선종하신 후에도 직접 세상 속으로 또 걸어 들어가셨다. 성인이 돼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세계 청년대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순례잖아요. 행사가 아니라는 거 저희 특집에서 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는 청년들을

0: 위한 순례이기도 하지만 청년이 받은 은총을 지금 기성세대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파견자의 마음으로 이 본대회를 마무리한 후에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시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요한바오로 2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독재, 전쟁, 가난, 갈등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얘기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병환을 견디시면서 자기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1: 네. 마무리를 하면서 WID가 계속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청년들에게도 합칠 수 있는 그런 연대감도 주시고, 여러모로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WID 기다리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전쟁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현대의 격동기에 세계 평화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교황님들께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또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이제 교회에 관해서 깊이 이해해 보시고 싶으시면 또 읽어보시면서 WID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0: 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예요.
1: 오, 네.
0: 근데 그책첫 문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최고의
1: 맞아요.
0: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1: 아.
0: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저는 이 구절도 참 인상 깊은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저는 이게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분명한데 할수 있는 게 없는 날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청년 시기를 보냈었고 뭐 지금도 종종 그런 마음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우리가 오늘 가영님이랑 전화 연결하면서 만난 성녀의 마음, 함께하고 또 소외된 사람을 보려는 마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또 혼란스러운 격동기에서 그래도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갔던 요한바오로 2세의 정신과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전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0: 아유,
1: 힘이
0: 무슨
1: 들어요.
0: 말씀이세요? 책을 67권 만드실 분이
1: 아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0: 저보다 더 인사이트가 또 깨달음이 많으실 분이라는 걸 제가
1: 아닙니다.
0: 알고 있는데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서 마리로사님이 얘기하신 그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이두 도시 이야기의 문장과 또 저의 얘기도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배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게 미사공원까지도 또 탤런트가 됐다라는 그 말씀 해주셔서 연극이 끝난 뒤 준비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우리의 그 다음 파견자로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느낌? 예, 지상 연극, 지상 여정을 끝내고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이 남기신 정신, 뭐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1: 네.
0: 자, 이곡 들려드리며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 특집 지켜줄게. 마지막 순서는 가톨릭 출판사였습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샤프의 연극이 끝난 뒤 들으셨고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만난 책 중에 손희송 주교님이 쓰신 우리 시대 일곱 교황은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마무리하는 곡 김장훈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입니다.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을 마무리합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6: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7: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 마리아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거리마다 푸르른 5월의 실록 아래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오색 연등이 아름다운 띠를 이루며 달려있죠. 각 사찰의 대웅전과 앞마당마다 연등이 가득 매달려 있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오색 연등이 세상의 어두운 무명을 밝히고 그 속에 담긴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환한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등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빛을 밝히는 불은 가장 가난한 이의 정성이 담긴 빈자의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아 등으로 평화가 절실한 지구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더더욱 먼저 당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